0: 추석 특집 옴니버스 탈무드 드라마 이야기로 만나는 삶의 지혜. 극동방송이 추석을 맞아 특별한 이야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해져온 탈무드 이야기에는 사람과 관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이번 추석 특집에서는 그 가운데 네 편을 골라 재미있는 라디오 드라마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야기 속 삶의 지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감사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봅니다. 추석 특집 옴니버스 탈무드 드라마 이야기로 만나는 삶의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1: 타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그리며 홀로 노환을 맞이한 아버지는 그의 마지막을 느끼고 있었다. 몸의 기력은 이미 발끝부터 빠져나가고 있었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의 정신을 깨운 건 곁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세고 있는 노예 나발의 번들거리는 눈빛이었다.
2: 나발아, 거기 있느냐?
3: 예.
2: 펜과 양피지를 가져오너라. 마지막 말을 남겨야겠구나.
3: 예, 주인님. 그 진짜 곁에 주었을지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 적겠습니다.
2: 이놈은 내가 눈을 감자마자 곳간 열쇠부터 움직였구나. 내 아들이 이 먼 곳까지 오기 전에 재산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놈이야. 어떻게 한다. 저거라.
3: 네, 예, 예.
2: 나의 모든 재산은
3: 나의 모든 재산은
2: 노예 나발에게 준다.
3: 노예 나... 예? 제게 말입니까? 저 나발에게요?
2: 그래.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내 아들 요나단이 찾아오면 그 아이가 원하는

0: 많은 가져가게 해다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1: 아유, 암녀 당연하죠. 아유, 걱정 마십시오, 주인님. 제가 모든 재산을 잘 보관하다가 도련님이 오시면 책으로 좋은 것 하나쯤은 꼭 드리겠습니다.

0: 타국에서 공부하던 유나단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떠났다는 부고와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서 이야기도 전해졌다. 요나단은 며칠 밤을 꼬박 달려 마을에 도착했고 유서 한 장을 손에 쥔 채 랍비의 문을 두드렸다.
1: 랍비님, 이 유서를 보십시오. 저 교활한 놈 나발놈이 아버지를 협박했거나 유서를 조작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두고 저 흉악한 놈에게 이 전재산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2: 나발이라. 그래, 그놈은 주인이 죽자마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날 놈이지. 오호, 그런데 자네가 올 때까지 용케 도망은 안 갔고.
1: 도망이요? 지금 아버지 문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정신이라도 어떻게 되신 겁니까?
2: 유나단, 자네 아버지가 평생 허투루 결정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1: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죠.
2: 그런 분이 왜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는 무모한 짓을 하셨겠나? 여기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걸세. 일단 나발을 불러 광장으로 나오게 하게. 나도 가겠네.
0: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가린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직 무덤의 흙도 마르지 않은 주인의 값비싼 비단 옷을 걸친 나발이 나타났다. 나발은 마치 승전보를 들고 온 왕이라도 된 양 어깨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었다.
3: 자, 도련님, 유서는 읽어보셨죠? 집도, 저 양떼도, 창고에 가득한 황금도 이제 다 저 이 나발의 것입니다. 뭐 아버님이 자비로우셔서 아들에게 하나 정도는 나누라 하셨으니 어디 한번 골라보시지요. 어디 보자. 저기 구석에 깨진 아가리가 하나 있는데 어째, 그거라도 가져가시겠소?
1: 비겁한 놈.
3: 마을 사람들 다들 들으셨지요? 이제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라피님, 어서 유언을 집행해 주십시오.
2: 요나단, 아버지를 믿는가? 자네에게 무엇을 남겨두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나.
0: 요나단은 모든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타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재산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노예의 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래,

0: 바로 그거야.
1: 네, 저에게 허락된 한 가지로 나는 이 노예 나발을 선택하겠습니다.
2: 아이, 저를요? 아이 뭐 저를 선택해서 뭘 어쩌시려고?
1: 그래!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는 딱 하나를 선택했다. 바로 너! 나발, 법에 따라 노예인 너의 모든 것은 주인인 내 것이 된다. 지금 당장 그 비단 옷을 벗고 마구간으로 돌아가거라.
2: 그게 무슨, 이거 반칙입니다요, 라피님. 라피님, 이게 말이 됩니까?
3: 유서에는 원하는 것 하나를 가져가라고 적혀있네. 요나단은 자네를 원했고 자네를 선택했지. 그러니 법에 어긋난 건 전혀 없다네.
2: 에? 이게 무슨...
0: 텅 빈 마당,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 문 앞에 서서 요나단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었다. 탐욕에 눈먼 나발이 재산을 들고 도망치기는커녕 제 발로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는 나발의 욕심이라는 밧줄에 아들을 위한 유산을 묶어두었던 것이다.

0: 햇살이 따갑게 쏟아지는 시장 한복판. 가난한 나그네 아모스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구경도 못한 채 걷고 있었다. 그때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그의 발길을 붙들었다.
1: 이 냄새 정말 기가 막히는군. 마치 하늘에서 고기비라도 내리는 것 같아. 비록 내 손엔 맹물 한 모금 없지만 이 고기 연기에 빵을 요리조리 적셔서 먹으면 아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육즙은 없어도 향기는 가득하네. 하나님, 공짜로 이런 진수성찬의 향기를 맡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2: 아니 이게 당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3: 아니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2: 아이고 뭘 어쨌다고? 니놈이 지금 우리 집 고기 연기를 몽땅 다 훔쳐먹고 있잖아. 에? 냄새도 다 내 재산인데 어디서 공짜로 배를 채우려고 들어? 어?
3: 주인장 해도 진짜 너무하네. 냄새 맡는 게 무슨 돈을 댈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 네가 내 고기 냄새를 다 맡아버리는 바람에 고기 향이 약해져갖고 손님이 안 오면 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고깃값 내놔 은하 샌님.
3: 어?
0: 결국 식당 주인은 아모스의 팔을 잡아 끌고 라삐를 찾아갔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진 나그네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탐욕스러운 식당 주인. 라삐는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2: 아이고 라삐님, 이놈이 제 영업 기밀인 고기 향기를 무단으로 취식했습니다. 이 저 뻔뻔한 낯짝을 보십시오. 냄새 덕분에 빵 맛이 좋았다며 희죽거리고 있었다니까요.
3: 라삐님, 저는 그저 길을 지나던 길이었고 냄새는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마신 게 죄가 된다면 이 시장 사람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4: 주인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해. 식당의 향기는

0: 엄연히 이 주인의 노력의 재료에서 나온 것이니 말이야.
1: 아니 라삐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아니 세상에 지혜로우신 라삐님마저, 아니 저 심술장이 주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지금?
2: 아이고 그럼요, 역시 라삐님은 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자자 어서 은화 새잎을 내놔.
1: 하나님,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낡은 신발과 은화 새잎뿐인데 법마저 저를 외면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 앞길이 캄캄하구나. 정말 하나님마저 저를 잊으신 겁니까?
0: 아모스, 자네 주머니에 동전이 좀 있는가?
1: 공부하러 가는 길에 아껴둔 전 재산입니다. 딱 은화 새잎. 이걸 주면 저는 오늘 밤 굶어야 합니다.

0: 주인장, 이리 가까이 오게. 에, 자네가 원하는 값을 아주 정확하게 치러줄 테니 귀를 바짝 대고 집중해야 하네.
1: 아이고, 암요, 암요. 아이고, 한 푼이라도 그 놓칠 새라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어서 주십시오.
0: 에, 들리는가? 이 아름답고 맑은 은하 소리가?
1: 예,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돈소리는 흔재 들어도 노래소리보다 좋습니다.
0: 자, 이제 재판은 끝났네. 두 사람 다 돌아가 보게.
1: 아, 잠깐만요, 라비님. 아, 제 손바닥엔 아직 은하 한 입도 안 들어왔는데요. 돈을 주셔야죠.
0: 주인장, 자네는 고기를 판 게 아니라 고기 냄새를 팔았지? 그래서 이 청년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돈 소리로 그 값을 치른 것이네. 냄새의 값은 소리면 충분하지 않겠나? 형체가 없는 가치에는 형체가 없는 보상이 가장 공평한 법이라네.
2: 감사합니다.

0: 아, 여보. 그 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을 인형 좀 치워두라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밟히지 않는 곳이 없구려.
1: 나 낮 동안 몇 번을 쓸어모았는데도 그래요. 아, 처소가 워낙 좁으니까 물건 몇 개만 나와 있어도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저 구석 좀 보세요. 양털 이불에 밀가루 자루에 흙항아리들까지 가득 차서 뭐 이제는 옷까지 하나 꺼내려고 해도 온 방 안의 짐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아, 뭐 저라고 치우고 싶지 않겠어요. 더는 밀어넣을 틈조차 없어요.
0: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아오. 하지만 하루 종일 밭에서 볕단에 치고 들어왔는데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누울 자리가 없어 매번 누울 곳을 찾아 숨바꿈을 해야 하니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그러고.
1: 나라고 숨이 안 막히겠어요? 하루 종일 이 좁은 집에서 살림살이에 치고 애들에 치여서 허리 한 번도 못 펴고 밤에는 당신 고단할까봐 애기가 조금만 칭얼대도 그냥 얼른 받아 안느라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남들은 넓은 처소도 없고 아이들에게 따로 방도 내어준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좁디 좁은 단칸방 신세를 면할까. 그냥 내 처지가 너무 지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나요.
0: 미안하오.
1: 아유 참 거보세요. 좀 조금만 그냥 조심하시지. 아, 얘를 겨우 재웠는데 어떡해요. 아 정말.
0: 아님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대체 왜. 아휴, 우리네 형편은 나아지질 않는 거냐고요.
2: 농부 다윗은 매일 밤이 무거웠다. 단칸방 하나에 어린 두 아이, 그리고 현실의 무게에 지쳐 서로에게 미안함과 서글픔을 삼켜야 하는 아내와 매일 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마음의 그늘이 깊어진 다윗은 결국 마을의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했다.
0: 아, 랍비님,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처소는 집이 아니라 형벌의 감옥입니다. 아내와 눈만 마주치면 방이 좁다, 서글프다 하며 서로 한숨만 쉬어대니 아, 이 화병이 나서.

0: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환경과 고통을 주신 걸까요?
1: 다윗, 자네 사정이 참 안타깝군. 아내와 갈등을 풀고 처소를 넓히고 싶단 말이지?
0: 예! 당장이라도 사방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님,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1: 좋은 방도라. 자네, 혹 마당에 키우는 가축이 좀 있는가?
0: 가축이요? 예, 뭐 저술자는 암연소 한 마리가 있긴 합니다만.
1: 잘 됐군. 오늘 집에 가거든. 그 염소를 집 안으로 들여놓게. 그리고 자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며칠 지내보게나.
0: 아이, 라삐님, 사람 냅도 좁아터진 집에 짐승을 들이라뇨. 한 해가 알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어허, 지혜를 구하려 왔으면 일단 내 말을 따르게. 어서 가보게나.
2: 되었군요. 당신이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0: 어, 아이 대빈 가루. 냄새나고 좁고 들이받고. 하나님, 아유, 차라리 그냥 날 거두어 가십시오. 이건 지옥 중에 상지옥입니다.
3: 그 밤 다윗의 단칸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염소는 이불을 씹고 살림을 엎었으며 아내는 밤새 눈물로 절규했다. 다윗과 레아 부부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새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0: 라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제는 지옥을 넘어 파멸이었습니다. 아내는 보따리를 싸서 떠나겠다고 달리고, 그 염소 오줌 냄새에 이젠 진짜 숨이 막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1: 고생 많았네 다윗.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구만. 아내의 눈총이 꽤나 매서웠던 모양이야.
0: 아니 근데 왜 웃으십니까? 저는 진짜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1: 알겠어.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다시 마당으로 내보내게.
0: 예? 아니 그 염소를 다시 그냥 마당으로 내보내라고요?
1: 그래, 어서 가보게.
4: 네, 사랑의 드라 오늘 추석 특집 방송으로요. 탈무드 인생극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추석날 아침, 가족, 말과 관계, 이해와 용서, 감사라는 네 편의 탈무드 이야기를 라디오 드라마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서 나누고 있죠. 잠시 후 계속해서 2부 시간에서도요.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드란 1부 끝곡은 피아워십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신 후 저는 잠시 10시 2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시에 만나요.

금통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한군 울릉군수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해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명절에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감사의 마음을 더욱 많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변함없이 복음의 소리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위로

희망을 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정 많이 나누고 은혜 가운데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행복한 한과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로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악인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 아하수에로는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의 위치를 생각하여 그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관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된 하만은 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의 칼, 심판의 칼을 뽑으시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악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죄에 대해 몰라서도 아니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으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던 하만은 이제 유다인인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하만의 결말이 이렇듯 허무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 권력이 가진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아등바등 얻어

0: 알아보고자 애쓰는 세상 권력의 실체인 것입니다. 왕이 잔치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걸상은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눴던 긴 소파였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급한 마음에 왕후의 발목에 매달려 목숨을 구하는 모습이 왕의 눈에 참 묘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아하수에로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 말이 나오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버립니다. 왕의 입에서 왕후를 강간하려느냐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는 목숨을 구제하기 어렵기에 사형에 처할 자와 같이 보자기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하던 하만의 몰락은 이렇듯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탄식 속에 기도하는 시간은 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한순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왕을 모시는 내시 하르보나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나무장대는 이제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르보나는 넌지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하만이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고 그때야 왕의 분노가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결말이 이러합니다. 그러니 현재 악인들이 나보다 더 잘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들의 세상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인생은 자기 무덤을 파며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쌓게 되면 마치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기고만장하게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만의 몰락은 마귀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만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잠시 공중권세를 허용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마귀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인 양 행동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에게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를 줄 것이라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교만한 하만이 순식간에 파멸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순식간에 완전히 파멸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한 하만의 몰락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의미하며 마귀의 최종적인 심판 역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으나 왕을 대적하는 마귀의 몰락과 왕을 따르는 성도의 승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 악인들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엽서가 왔네.

0: 방송 홈커밍데이? 컴백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극동방송 경주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하태환 장로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가득한 계절 가을에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였을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70년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온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간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길 바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사랑이 들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웨이홈의 오직 주만이었습니다. 1부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부 시간에서도요, 추석 특집 탈무드 인생극장 이어갑니다. 가족 말과 관계 이해, 용서, 그리고 감사를 주제로 네 편의 탈무드 이야기를 라디오 드라마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들으시고요. 아, 맞다. 감사해야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에 필요한 관계의 지혜와 또 감사 의미를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석 특집 탈무드 인생 극장 이어서 함께 하시죠.
1: 어머,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사방이 조용하죠?
2: 그러네. 신기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구려. 그 지독했던 짐승의 악취도 싹 사라지고 말이야.

0: 이제야 진짜 숨을 쉬겠어요. 지난밤에 그 좁고 숨 막히던 처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1: 여보.
0: 왜요?
1: 아니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넓었었나? 아니 당신이 다리를 뻗을 자리가 이렇게나 넉넉하지 않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누울 것도 있고. 세상에, 아니 우리 방이 원래 이렇게 아늑하고 넓은 곳이었구려.
0: 정말 그러네요. 들이받는 뿔도 없고 악취도 없으니 어제 비하면 우리 집이 꼭 왕궁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넓고 평안한 우리 집이었는데 내가 너무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요.
1: 아니야 리아, 내가 더 미안하오. 넉넉한 처소에서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에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불평만 가득 차서 당신한테 오히려 퉁명스럽게 굴었소. 우리 방 절대 좁지 않네. 당신과 내 소중한 아이들을 품어주기엔 이미 충분하고 과분한 곳이었어.
0: 맞아요 여보. 우리 식구 감사하며 살기에는 참으로 넓고 복된 처소입니다.
2: 다음 날 다시 랍비를 찾은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처소의 벽은 단 한 치도 넓어지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 가득 찼던 불평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온 세상이 넓어졌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내 손에 없는 것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좁은 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둬둔 불평과 비교라는 이름의 염소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라는 짐승을 내보내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넓은 처소에 살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내 삶을 숨막히게 만들던 불평의 염소를 마음 밖으로 과감히 내쫓아보면 어떨까요? 어제와 똑같은 단칸방,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늘 원망스럽던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넓고 복된 낙원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0: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버지.
1: 첫째야, 둘째야, 그리고 박내야, 평생 가난한 아비 만나 고생만 시켜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가슴이 메어지는구나.

0: 아버지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1: 얘들아, 저 남쪽 언덕에 내가 평생 품어온 밭 한때기가 있다. 척 밖에서 다들 버린 땅이지만 얘들아, 이 애비 말을 명심해라. 그 밭 깊은 곳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위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내가 힘이 붙여 다 파내지 못하고 묻어둔 보물 항아리다. 너희가 직접 깊이 파서 그것을 꼭 찾아라.

0: 야, 그만하자. 야, 그만해. 벌써
1: 아유.
0: 일주일째야. 아우, 손바닥이 다 뒤집어지도록 파냈는데, 야, 이거 흙먼지 말고 뭐가 더 나오겠냐?
1: 아, 그래도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 쓸모없는 밭덩어리 어딘가에 아니, 가문의 대를 이을 거대한 보물이 묻혀 있다고. 아니, 형님, 혹시 막내가 우리 모르게 밤에 와서 빼돌린 거 아닐까?
0: 어? 아,
2: 저 형님들! 아, 여기
1: 어이,
2: 와서 이 돌들이나 좀 같이 골라내 주십시오! 아직 저 아래쪽 땅은 손도 못 댔습니다!
0: 아휴, 막내, 너는 속도 없다. 야, 당장 이번 달 처자식 먹여 살릴 돈도 급하고. 아이고,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빌린 돈 이자가 날짜 코앞인데. 야, 언제까지 이 마른 흙만 파고 앉아 있을 거야? 아니, 보물 항아리가 나올 거였으면 걸렸어도 진작에 걸렸어야지.
1: 아휴, 맞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흐려지셔서 거짓말을 하신 게 틀림없다고. 아유, 평생 우리에게 가난만 물려주셨으면서 떠나시는 길에 남기게 고작 이 돌밭이라니. 보물은 무슨. 아유,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고생만 시키네. 이런 쓸모없는 땅덩어리. 아예 난 더는 미련 없어. 아니, 나 도심으로 나가서 장사라도 할 거야.
0: 아유, 나도 간다. 야, 이런 죽은 땅에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야, 이 막내, 미련한 놈아. 헛고생 그만하고 너도 빨리 짐 싸라.

괭이마저 부러지는구나. 하, 아버지가 쥐어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말대로 당장 내일부터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무얼 찾겠다고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웃들은 저를 보며 미련하게 죽은 땅을 파고 있다고 비웃는데, 아, 정말 이 흙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기는 한 겁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결코 허황된 신기루를 심어줄 분이 아니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이 자리를 지키라 하신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겠지요.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파보겠습니다. 제게 허락된 땅이니까요.

첫째와 둘째는 눈앞의 대박이 보이지 않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홀로 남아 그 계절 내내 그 딱딱한 땅을 뒤엎고 돌을 골라내며 밭 전체를 깊숙이 파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0: 이게 다 뭐야? 아니, 이 죽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곡식들이 많이 자란 거냐?
1: 이게 밭 전체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했잖아. 막내 너, 당장 장례비도 없던 놈이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귀한 종자들을 다 구해다 심은 거냐? 너 정말 우리 모르게 보물 항아리라도 찾은 거야? 에?
2: 황금 항아리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형님들.
0: 없었다고? 아니, 그럼 돈 한 푼 없이 이 거친 돌밭에 야, 이 엄청난 수확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2: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보물은 흙 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과 제가 보물을 찾겠다고 이 땅을 수없이 파헤치고 뒤집는 동안 이 거칠었던 흙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3: 땅이 바뀌었다고?
2: 예.
0: 그럼 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보물이라는 게
2: 네. 형님들, 아버지는 우리에게 눈앞에 찰나에 일확천금을 쥐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하면 매년 정직하게 배를 채워줄 살아있는 일터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발밑에 진짜 보물을 두고 가셨던 거죠.
4: 우리는 매일 아침 로또 같은 대박이나 눈앞의 화려한 성과라는 보물 항아리를 기대하며 일터로 향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그 보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왜 내 삶은 이토록 척박하냐며 쉽게 괭이를 내팽개치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감추어둔 진짜 보물은 내가 매일 지루하게 반복하는 그 평범한 일상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묵묵히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지는 그 성실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한 그 고된 일터는 결코 헛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된 나만의 보물밭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그 밭을 정성껏 일구어 나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추석특집 옴니버스 탈무드 드라마 이야기로 만나는 삶의 지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말과 선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을 돌아봤는데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번 한가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일상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스틸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포항스틸러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함께 포항 극동방송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포항스틸러스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해피 추석!

포항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장 박용선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하고 넉넉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포항을 아껴주시고 포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극동방송이 개국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포항 시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소식을 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극동방송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들의 곁에서 따뜻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방송으로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 포항을 찾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들한 오늘 추석 특집 방송으로요, 탈무드 인생 극장 보내드렸습니다. 네개 라디오 드라마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요, 한가위에 필요한 관계의 지혜와 또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맞아, 가족의 소중함이 그렇지, 말과 관계는 이렇더라, 더 감사하며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요. 또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더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 보내드린 사랑이들한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밝은 빛이 가득해 위로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추석 명절 아침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전해파 한국동문성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과 에스라서 말씀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미루는 아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게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도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건축하려고 하면 기쁨으로 동참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며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미루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예레미야 예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전해지자 그들은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건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4절 6절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 날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력을 저의하였으며 또한 아수레오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유다 백성의 경영을 방해하였고 아에스가 즉위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글을 올려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절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결국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시작된 성전 건축의 역사는 사마리아인들의 계속되는 방해로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사왕 다리오 때에 이르러 여사라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취하여 온 바벨론으로부터 옮겨왔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그들에게 신속히 주어 그대로 성전 건축을 지체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다음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0: 시켜서 에스라서 6장 11절 12절 말씀은 내가 또 조설되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기하면 그 집에서 틀포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세를 변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손짓는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절에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라는 것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주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뜻합니다. 누군지 이 명령을 변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여 그 집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간에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지방까지 걸음더미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이나 백성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전을 헐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거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상관없이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동참해서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재건을 미루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재건에 동참하고 그 영광 중에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은 애청하는 애청자와 여러분과 저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송,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조시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서로에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늘 풍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눈을 돌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첫날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서강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영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교회 장로교회 박영준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기도하러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있습니다.
0: 네.
1: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자, 이 시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늘 첫 기도로 소망의 기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게 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운 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화해와 또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홀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병원과 요양원 또 일터를 지켜야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또 그들의 삶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두 대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받으실 번호, 보내는 번호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은 실시간 채팅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박영준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찬양이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국립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시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지요?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로 기도 제목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아마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끝번호 6244님,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서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이 끊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형이 구원을 받아서 다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과 또 삶의 현장의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정의 상황을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주님.
1: 이번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는 형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제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1: 가족들의 말과 권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0: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며 같이 아파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 아멘.
0: 그 고백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야, 명절마다 사실 이 가족 문제로 또 특별히 제사 지내는 문제로 마음앓이 하시고 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1: 6244님 힘내시고요. 또 다음 명절에는 우리 형님과 함께 교회 나갔다는 기쁜 소식 꼭 전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4540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중간고사를 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건강하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휴가를 나오지만 군에 있어서 추석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0: 네.
1: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0: 네,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에도 지금 또 입시를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군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특별히 이 요즘 군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참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군장병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치는 사람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제대할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목사님 4540번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네.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9월 28일부터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나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딸아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건강하게 시험을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노력한 만큼 시험에서 또 실력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집중력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시험 결과에 대한 지나친 부담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와 성실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군 생활 가운데 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과 임무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하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걸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입시를 준비하는 따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공부하러 갔대요.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그 애씀과 또 수고에

0: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 달에 휴가 나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3288번님께서 충남 예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김헌유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고요. 뇌종양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와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너무 힘듭니다. 균형이 안 맞아 걷기도 힘들고요. 또 요즘은 마음마저 참 어려워져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참, 그 사연에서 간절함이 느껴지죠?
1: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헌유,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0: 아멘.
1: 붙드시는 귀한 가정,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장애인으로 살아오시며 뇌종양 또 수술까지 받은 우리 김헌유 성도님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0: 주님.
1: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오고 또 균형을 잡기 어려워 걷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뇌종양 수술 이후에 약해진 신경과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0: 아멘.
1: 왼쪽 몸의 마비와 균형의 어려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재활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도 지켜주시고 오랜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나는
0: 주님.
1: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또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0: 아멘.
1: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회복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걸음을 다시 힘있게 내딛는 날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삶의 기쁨을 하나씩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기다리면서 찬양 한곡 띄워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을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그리고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323-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합니다.

0: 곧 평안이 쉬리로다.
1: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이 쉬는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볼 텐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1: 네. 아,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최일순 집사고요.
1: 최일순 네. 집사님.
3: 네. 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2: 예, 저 우리 손자가 고3짜리 구손자가 있는데요.
1: 예.
2: 엄마 아빠 떨어져서 혼자 저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갔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근데 걔 우리 손자를 위해서 좀 이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를 좀 만나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1: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군요.
2: 예.
1: 예.
2: 엄마는 열심히 다니는데
1: 그렇군요.
2: 좋은 친구 만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1: 네, 네.
3: 그러시군요. 네.
2: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네. 예, 집사님.
3: 네, 기도 제목 잘 주셨습니다. 우리 최일순 집사님, 우리 손자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또 부모님들도 고3 또 수험생을 또 데리고 있는 키우는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최일순 집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가 이제 고3 되어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느라 많은 힘듦이 있지만 우리 손자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할머니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이 손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3: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우리 주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3: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진로의 문제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1: 아멘.
3: 좋은 관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아멘.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품어온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기쁨을
1: 아멘.
3: 우리 하나님께서

0: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 아멘.
0: 오직 주님만 믿고 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손주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도착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주시거나 지금처럼 전화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박영준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또 문자로 기도사연 올려주신 분입니다. 0316님, 저는 부산 사하구에 사는 지체 권정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난소암에 이어서 방광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복막염으로 또 수술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퇴원하셨는데 네. 연이은 질병의 고통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 집사님의 육체와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사랑하는 지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0: 네, 그래요. 지금 어려운 사연인데요. 질병의 고통으로 지금도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1: 네.
0: 특별히 추석 명절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이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연을 또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영적인 회복도 또 육체적인 회복도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산 사하구에 계신 우리 권정경 집사님을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소암에 이어서 방광암 수술까지 받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복막염으로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질병과 반복되는 치료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몸이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수술 후에 약해진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막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염과 합병증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식사와 수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조금씩 힘을 얻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꼭 느낄 수 있도록 만져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아멘. 일어설 힘을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퇴원 후의 삶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검사와 치료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돌보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맛보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1: 주님.
0: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 아멘.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 아멘.
0: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권정경 집사님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붙들어 주시고 긴 투병의 시간을 지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사랑하는 권정경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신 우리 권 집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걸려온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네. 이옥순 권사입니다.
1: 이옥순 권사님? 예, 권사님, 오늘 박영준 목사님 나와 계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이옥순 권사님 반갑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권사님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0: 우리 동생 뉴욕자가
1: 예.
0: 대구에 살고 있는데
1: 네.
0: 섬유근통으로
1: 섬유근통이요.
0: 그걸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항문 쪽으로 해서 허리 어깨가 아파가고 제대로 생활을 못 해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마약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도 안 듣고 있어요.
1: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나요?
0: 지금 56세인데 지금 한
1: 네.
0: 1년 돼가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네.
0: 지금 뭐 씻지도 못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1: 아.
0: 집안일도 못하고
1: 네.
0: 그렇게 지금 머리 감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1: 네. 그래요. 온몸이
0: 그래서 지금
1: 아프면 작은 일상의 행동도 이 생활도 참 어렵죠.
0: 그죠.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1: 네.
0: 어떻게 좀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1: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뜨겁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이옥순 권사님, 우리 동생분이 신앙생활도 하고 있을까요?
0: 성도예요.
2: 아, 성도예요. 그래요. 본인의 믿음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2: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옥순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유 근육통으로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그 마음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일상생활조차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 아멘.
2: 온몸의 통증을 조금씩 덜어주시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2: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치료와 약이 잘 맞게 하셔서 고통이 완화되고 일상의 삶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랜 통증으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며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 아멘.
2: 권사님에게도 사랑으로 또 곁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2: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통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1: 아멘.
2: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권사님, 힘내십시오.
2: 네,
1: 기도하겠습니다.
2: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동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사연 보내주신 권사님,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자 사연 소개합니다. 840 하나번님, 극동방송 통해 주님 영접한 넷째 오빠 배상현, 아직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23년 전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믿겠노라 목사님께 약속한 다섯째 오빠 배상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니 때론 응답 없음에 지치고 힘드네요. 목사님의 기도가 힘이 되고 오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주셨는데, 이 기도가 오늘의 마지막 목사님 기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사연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그래요. 가족 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같이
2: 우리
1: 기도하겠습니다.
2: 8401번 우리 사연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1: 네.
2: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23년 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고
1: 아버지.
2: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했던 우리 성도님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홀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쳐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배상현 성도님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오래전 드렸던 약속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1: 아멘.
0: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1: 주여.
0: 형제들이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1: 아멘.
0: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때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꼭 굳게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0: 네,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의 첫날 함께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도착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올려주신 모든 기도의 사연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추석 대명절 첫날인데 오늘 이 아주 뜻깊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가족들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또 기도 힘입어 여러분 올 추석 명절, 이번 추석 명절 기도를 놓지 않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끝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오늘 서강교회 박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0: 옷자락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성결교회에서 마커스 워십 초청 예배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 소진영 간사님 인도로 진행되며 어웨이큰, 세대를 깨우고 복음으로 있다를 주제로 은혜로운 자리가 펼쳐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2-3177 포항성결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봉계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노회 청년연합회 주관 하반기 모교집회가 10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지역교회와 연합찬양팀, 다양한 강사들이 함께하며 특별히 마지막 주는 한동대학교에서 홀리윈데이 종교개혁기념 연합예배가 드려집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입니다.
1: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습니다.

0: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말씀대로 양육되고 믿음이 자라나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방송을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3: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한 해가 더 빨리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부터, 아니 어떤 분들은 어제부터 기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이미 만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분들 만나서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연휴에도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배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뽑히며 죽고, 두 번째는 날카로운 칼에 쪼개지며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져 죽고, 네 번째는 강렬한 양념에 버무려져 죽고,

다섯 번째는 항아리에 담겨 땅속에 묻혀 죽고, 여섯 번째는 꺼내어져 잘릴 때 죽고, 일곱 번째는 입속에서 씹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배추 일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확신을 갖고 자신의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의 보호와 같은 확실한 결론이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거짓 비난과 비방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호소할 때는 진실로 결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구시의 말, 곧 사울의 신하들의 말이 거짓 비방일 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은 또한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에 거짓을 섞어 말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스틸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포항스틸러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함께 포항 극동방송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포항스틸러스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해피 추석!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9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멀리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절 음식도 좋고 서로 나누는 덕담들도 좋지만 명절에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던 사람들과도 이날만큼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한 끼를 나누곤 하죠.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생이별해 만날 수 없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남과 북에 서로 떨어져 살아가야만 하는 형제와 자매들인데요. 같은 보름달을 바라보고 같은 명절을 보내면서도 서로 안부를 묻지 못한 채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의 평안에 더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남과 북의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산가족들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와도 같이 남과 북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안부를 나누는 일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는 그날이 얼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해피데이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출석 인사 문을 열어주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고요. 북한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추석에 우리가 복음 통일해서 함께하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와, 소풍 가서 찍으신 사진 같아요. 너무나 예쁜 꽃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어요. 탈북민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번 추석 명절이 외롭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고요. 한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북한이 고향인 북한에서 이사 온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 함께 안부 인사도 나누고요. 식탁의 교제까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북한에는 추석 명절이 없나요? 그곳에 속히 우리와 같이 명절에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도 설날도 민족의 대명절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른 점은 우리는 앞뒤로 해서 하루씩 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당일만 쉬기도 하고요. 하루를 붙여서 이틀을 쉬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씩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명절이 추석과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최고의 기념일 성탄절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대명절 하면 지도자의 생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북녘당의 그 장벽이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평양 대붕이 있던 북녘당에 복음의 씨앗이 만개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명절 음식 준비에 필요한 마늘을 까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인 북한 사람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항에서 남겨주셨는데, 명절 음식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특산물인 요거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출석 인사도 덜어 보내주시는데, 북한에서도 각 지역마다 또 유명한 작물들이 있다고 해요. 얼른 그런 문자를 받아보면서 명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OFPD 가족 여러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은 OFPD에서는 특별히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전해보는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2004년에 북한을 떠나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용인에 지내고 있는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언성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동생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이전에는 안 났었는데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을 저도 이제는 아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싫었던 고향도 구린 고향이 됐습니다. 태어났지만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고향의 봄이라는 걸 다시 맛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저는 빨리 하루빨리 복음통일이 되어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다시 봄을 지내고 싶습니다.
1: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그 땅,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고향 북녘 땅을 생각하며 우리 온성의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자로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함경북도 해룡에서 태어나 2012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온 김아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성큼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추석이 되면 저는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석에는 부엌에 한 줌 아껴두었던 흰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만두를 빚고 밤새도록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던 그 날들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작은 시냇물을 지나 앞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벌초하고 앉아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갈수록 내 고향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른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내 고향에서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북한에서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한가위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추석 보내세요.
1: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추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런 마음들 청취자분들께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얼른 통일돼서 추석에 맛있는 음식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취자분의 고백처럼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명절에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청취자분의 문자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명절의 풍경이 바뀌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고향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명절마다 더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 사랑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의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군사로 나아가는 복된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한국 몬테소리의 필수 멘토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영주교회 허범선 권사입니다. 아이들을 만나 엄마에게 부모 교육을 합니다. 부모 교육을 하는데 특히 아이의 발달을 돕는 거죠. 그래서 교재 교구도 준비해주고 또 아이의 자연스러운 그 발달을 돕기 위해서 부모 상담을 계속 해드립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허범선 권사님을 만납니다. 아이들 양육의 원칙 한 가지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1: 아이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데 그거를 관찰하고 돕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그 목적 안에 넣으려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허범선 권사님이 자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 저희 교회는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68년 된 영주교회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상혁 목사님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예배를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0: 주님이 이거 확 올 수 있게끔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해에 세대통합 예배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교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내용이 가정예배로까지 이어지면서 신앙교육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수 있게 세대통합 예배를 시작하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확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 생명의 선물이지요. 허 권사님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0: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8형제입니다. 근데 외숙모 한 분이 천주교인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성당에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은 시작은 됐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연애하면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는 한 40대 중반에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확 믿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아픔이 느껴져서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막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를 느끼면서 세상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너무 확 느껴졌어요.
1: 처음에는 극동방송이 여러 라디오 채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 단 하나의 유일한 채널이 되었죠.
0: 극동방송은 제가 이제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몬테소리 일을 하면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방송 여러 가지 방송 중에 저는 처음에는 하나의 방송으로만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계속 방송을 극동방송만 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예배를 하시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저녁 때까지 계속 이제 제가 일할 때만 빼고는 계속 듣는 것 같아요.
1: 극동방송을 듣는 유익에 대해 허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 일단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또 우리 PD님의 그 멘트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인간의 사랑을 늘 이렇게 실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그 모임인 것 같아요. 이 모임이 그래서 이게 평소에 일하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방송만 들으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매 순간 저한테 흘러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극동방송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0: 항상 마음에 한 가지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안에 뭐냐면 그거는 복음 전도거든요. 정말 꼭 복음 전도를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지금 이 일을 하지만 문태설 일을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온전히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전파 선교사가 그 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숙제를 못 풀었었는데 이제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그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양승일 장로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양영모, 양영모, 우리 아들로 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우리 목원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허범선 권사님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친정 식구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알고 영원 구원을 받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저희 사랑하는 우리 양승일 장로님, 저희 남편입니다. 양형모, 양영모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감사해. 지금까지 함께한다.

0: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1: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허 권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0: 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전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북한까지 복음 전하고 어느 날인가 같이 또 예배 드릴 날이 오겠죠. 북한 동포들과. 그래서 기도하며 모두가 전파 선교사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몬테소리 27년 교육 전문가이며 영주교회를 섬기고 계신 허범선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수에 비해서 영토가 좁았습니다. 반면에 므낫세는 요단 동쪽과 서쪽에 거대한 땅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므낫세 경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읍을 떼준 겁니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지파였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형제 지파는 영토 문제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중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견제하였습니다. 요셉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먼저 기록되었듯이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순간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른 겁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므낫세는 형답게 동생이 받은 복을 시기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신 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배경도 중요합니다. 내가 쌓은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 장래를 맡겨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셀이 강력한 요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쳐서 진멸하기보다 그들을 노여가는 종으로 삼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타협하고 이익을 추구한 겁니다. 신앙보다 경제의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믿음보다 생활의 편리를 앞세웠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지만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게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면 당장엔 편리함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타협의 무서움을 간과하곤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큰 것부터 양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양보를 요구합니다. 이 작은 양보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내들에게 처음부터 큰 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 양보하다가 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는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려고 죽을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노선이 주일 성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새벽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금요 기도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루 한 시간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십일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매주 감사헌금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이것만은 무너질 수 없다는 최후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어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 양쪽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고 서편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받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가장 넓어 보입니다. 특히 요단 동편에서 받았던 땅과 요단 서편인 가나안에서 받은 땅을 합치면 모든 지파를 통틀어 가장 커 보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땅 분배의 원칙과도 충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땅의 크기 분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구비례 원칙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적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조사에 비해 대폭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나눌 때 기준은 2차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5만 2,7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보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몇 개 됩니다. 순위를 매겨보면 유다 지파가 7만 6,500명, 단 지파가 6만 4,400명, 이사갈 지파가 6만 4,300명, 스불론 지파가 6만 500명, 아셀 지파가 5만 3,400명. 므낫세 지파는 그 다음인 여섯 번째 순위입니다. 순위에 비하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배할 때 단순히

땅의 면적만 본 게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땅의 질도 고려한 겁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면적이 넓었지만 예루살렘, 헤브론 등 핵심 성읍이 포함된 알짜배기 땅이 많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면적은 유다 지파보다 적었지만 비옥한 중부 산지의 노른자의 땅을 차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달랐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받은 땅은 매우 넓었으나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 목축하기에는 좋았습니다. 대신 지형이 험준한 고원지대였고 아람, 암몬 같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분쟁이 잦았습니다. 요단 서편인 가나안에서 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고 샤론 평야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도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면적에 비해 이용 가치가 떨어진 땅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평합니다. 혼자 다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욕심이 과하면 결국 가진 것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족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땅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절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는 달리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 39, 40절에 의하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그들이 정복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으로는 그 넓은 요단 동편 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용맹한 므낫세 자손들을 길르앗과 바산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마길이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낼 힘이 있는 마길 자손에게 그 땅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기 역량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역량에 맞지 않은 일을 맡으면 자칫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탐낼 게 아니라 자기 역량을 키우려고 해야 합니다.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서 주십니다. 특히 다음 세대 영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므낫세의 아들 중 장자인 마길 가문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아버지 가문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마길 가문을 제외하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자손입니다. 여기서 논란의 주인공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기사는 이미 민수기 27장 36장에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므낫세 지파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상속법으로는 아들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가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다섯 딸은 므낫세에게 나아가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 죽은 것도 아닌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모세는 그녀들이 제기한 이의를 법에 없다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제기한 이의가 아 일리가 있다 하면서 인정에 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인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한테, 딸도 없으면 형제한테,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한테 기업을 물려주라는 새로운 상속 규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므낫세 지파 어른들이 이 딸들이 그럼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은 그 땅이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로 모세는 이 문제로 하나님한테 나아갔을 거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지파의 기업이 유지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기도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잔뜩 때만 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린아이 신자 때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받은 기업의 경계가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 에브라임 북쪽 지역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가를,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중앙 북부를 가로지르는 매우 큰 지역을 차지한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중심부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서쪽 경계가 지중해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서쪽 해안 접근권까지 가졌던 겁니다. 무역과 교역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는 국제교통로이기도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국제교통과 경제의 중심축을 차지한 지파였습니다. 11절에 가면은 므낫세 지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영역 안에서도 여러 도시를 가졌습니다. 그중 역사적으로 알려진 도시들도 있습니다. 베스아는 요단 계곡과 이스르엘 평야를 연결하는 핵심 도시입니다. 후에 사울 왕의 시신이 걸린 곳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다는 말이죠. 예, 무깃도 들어보셨을 텐데 무깃도는 가나안 최고의 전략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국제도로를 통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엔돌도 나오는데요. 엔돌은 훗날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크기로만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정말 엄청난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낫세 지파 역시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위해 영적으로 타협한 겁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나마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게 된 건 그들이 강성해졌을 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16장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우상 숭배의 싹을 남겨놓은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니,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하는데 격까지만 좀 치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열매가 무성해졌어요. 12절에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강성한 후에도 그러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았고 같이 살면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당히 타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하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리 오래된 말씀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기 얼마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고 오염될까 봐 우려가 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앞으로의 가나안의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걸 예고해 주고 있어요.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제기했어요.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뭐 틀림없는 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지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진짜 하고 싶은 건 그 다음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엄연히 다른 두 지파인데 왜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한 분깃만 주냐고 항의한 거예요. 가나안 중부에 큰 땅을 주어서 서로 나누게 했던 모양이에요.
나누고 보니까 작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

여호수아를 찾아와 항의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찾아온 요셉 자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들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갈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받은 걸 생각했을 수 있겠죠. 더구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부탁을 뭐 어렵지 않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반응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요셉 자손들더러 너희가 큰 민족이라는 거 자랑하지 말고 큰 민족인데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요셉 자손은 좀 당황했죠.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는 자기들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족속에 철병거가 있다는 항변이에요. 요셉 자손의 눈에 하나님보다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던 거죠. 믿음보다는 계산이 앞섰던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 파악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들이 헛것뿐 거 아니에요. 실제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 철병거를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 메론 물가에서 하솔 왕 야빈이 무장한 철병거를 경험했잖아요. 병거가 평지에서 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앞세운 여호수아한테 대패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철병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헛것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철병거가 있어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는 건 명백한 현실이잖아요. 다만 철병거보다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받은 땅이 인구 숫자에 비해 작다고만 했어요. 두 지파인데 어떻게 한 몫밖에 받지 못했다고 불만 터뜨렸어요. 하지만 대다수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어요. 또 그리 좁은 땅도 아니에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면 좀 그래요. 이미 받은 은혜보다는 부족한 걸 봐요. 이미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둬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져요. 어디 그뿐이에요? 강함은 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그래요. 능력은 말하면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권리는 주장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데는 부담스러워해요. 나한테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계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준 것으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것을 네가 어디에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물으세요. 말씀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나안 중심부의 비옥한 땅을 그것도 두 몫 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좋은 재능, 물질, 권한을 받았다면 우리 섬기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모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영적으로 적당히 타협했어요. 주일 성수든 기도든 말씀 읽기든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지켜야 돼요. 요셉 자손은 철병거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메롬 전투에서 철병거를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인생의 철병거 앞에서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고향에서 듣고 계실지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일하시면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멘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 친지에게 나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시려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잘 전파하시길 기도합니다. 설령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에 귀한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가장 귀한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하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봅니다.
1: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들고 산 남는 복된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히즈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들고 고향으로 가는 길, 예, 정말 귀하고 귀하죠. 예, 추석 연휴 본격적인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바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예, 즐거운 명절이에요. 기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쁜 찬양, 예,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풍경

0: 예, 기뻐하면은 시작이 똑같은데, 기뻐하며 왕께, 아니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1: 우리 모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이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다음에 주 예수 사랑 기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추억의 찬양 중에서 우리 기뻐하며 부를 수 있는 곡, 춤추면서 아니면 박수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양들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 곡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쁨에 관련된 추억의 찬양 중에 어떤 곡 생각나십니까? 기쁨, 예, 기쁨 중에서도 오이 기쁨 아시죠? 예, 이 곡 참 많이 불렀었는데 옛날에 이 오이 기쁨과 함께 이 찬송과 또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메들리로 쭉 이어진 곡을 옹기장이 앨범에서 같이 찬양하시죠.

0: 기쁨의 찬송가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음성 외에는 그리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까지 전해드렸어요. 새끼라 추억의 찬양 중에서 기쁨의 찬양, 박수 치면서 뭐 율동할 수 있으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복음성가 찬송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찬양, 영어 찬양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외국이 좀 보면은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서서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표현력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잘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좀 서툴잖아요. 잘 쉽진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른 거다 그냥 벗어버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Celebrate Jesus. 바로 주 예수 기뻐 찬양회부터 시작됩니다.
1: Yes, Lord, we celebrate your goodness tonight.

추억의 찬양 가운데서 기쁨의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의 영어 찬양 그리고 우리말 찬양 이어서 나 기뻐하리까지 전해드렸어요. 기쁨의 찬양, 신나는 찬양 같은 경우에는 박수 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율동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새끼라 시간에 가끔 이게 소개도 하고 이제 라이브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 뭐또 이렇게 찬양하고 싶네요. 또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율동 기억나는 분들은 율동하시면서 찬양해도 무방합니다. 예.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높이 들면서 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율동을 부르는 찬양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율동을 부르는 찬양, 바로 기쁨의 찬양 함께 나눴어요.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내용이 줄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아니면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신 분도 계셨겠죠? 오늘 추억의 찬양, 기쁨의 찬양들 꼽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새끼라 벌써 마칠 시간 됐네요. 정말 기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불러갈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성결교회에서 마커스 워십 초청 예배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 소진영 간사님 인도로 진행되며 어웨이큰 세대를 깨우고 복음으로 있다를 주제로 은혜로운 자리가 펼쳐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노회 청년연합회 주관 하반기 모교집회가 10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지역교회와 연합찬양팀, 다양한 강사들이 함께하며 특별히 마지막 주는 한동대학교에서 홀리윈데이 종교개혁기념 연합예배가 드려집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감사 대신 불평이, 온유 대신 분노가 너무도 쉽게 자라납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철학과 도덕과 윤리 등을 동원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내면을 설명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태초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분의 뜻을 받아 혼을 통해 생각하고 몸을 통해 그 뜻을 행하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후 그 자리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었고 혼이 혼란해지고 몸은 욕망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혼은 더 이상 마귀의 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0: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각기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 함께하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절기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도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감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이 더 깊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 그러한 감사를 떠올리며 또 앞으로 남은 한 해 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이현철 작곡의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준비했습니다. 윤하곤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의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루체른 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돈 지오반니와 체를리나의 이중창인데요.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나에게 바리톤 브린터펠,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봄의 찬가 도이치번호 686번의 작품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지오바니 가운데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이중창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드보르작의 실내악적 서정성과 또 보헤미안 민족 정서가 아주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작의 작품. 오늘 이 작품의 1악장 모데라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 모드라토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두 찬송을 이어서 연주되는 트리오 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죽겠다라는 표현을 잘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런데 좋을 때도 죽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뻐서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이렇게 좋을 때도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야 그 표현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진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천국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억울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우습게 말로 천국에 가신 분 중에서 천국 지겨워서 돌아오신 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며칠 있다 보면 집에 가고 싶고 포항에 가고 싶고, 그런데 천국에 가신 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내 일의 열매일진데, 즉 육신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야 열매가 있고 육신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육신으로 살아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육신으로 살아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육신으로 살면서 열매 맺는 이 땅의 삶이 좋은가? 그래서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내가

놓여 있다. 내가 이 둘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어느 곳을 택할런지, 훨씬 좋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열매 맺으며 사는 것이 좋은지, 이 둘 사이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끼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는 것이 좋습니까? 훨씬 더 좋은 죽어서 천국에서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실 분 혹시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죽어서 한 많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늦게 가나 일찍 가나 천국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이왕 가는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일찍 가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으로 내가 이렇게 딱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일까 살펴보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더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이냐 하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삶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 사람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기쁨이 상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도요 건강하게 잘 살면서 이왕 예수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영적인 기쁨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성장하고 그런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차라리 더 좋은 곳으로 일찍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준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합당하게 예수 믿는 것에 어울리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향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협력하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한마음 한뜻을 강조해요. 오늘 1장 27절에도 나오지만은 2장 2절에도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 한마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음 한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되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부부도 한마음 한뜻되기 어렵고 부모 자식도 한마음 한뜻되기 어렵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한마음 한뜻이 됩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당연하고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마음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죠. 왜 한마음이 안 됩니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과 같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오릅니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마음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마음도 합쳐주고 다른 성도 마음도 합쳐지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쁘죠 여러분. 한마음이 되면 기쁘고 마음이 갈라지면 힘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야 될 합당한 삶의 자세.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의 길, 믿음의 길에는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서 선한 일 한다고 대적하는 자가 없을까요?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 대적하는 자 많나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에도 원수 맺음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삶이란 그런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믿음의 길은 전쟁가도 같고 싸움가도 같고, 그래서 이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자가 나타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두려움은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안도 물리치고 염려도 물리치고 의심도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 잘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눈치 있으면 적당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불안이 찾아와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면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다 물리치고, 대적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고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쓰임받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 품에 거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어렵고 한 많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일이라면 협력하고 순종하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힘차게 물리치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러한 다짐과 고백을 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이 세상

0: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평안을 주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세상 살면서 대적자 때문에, 병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와도 두려움도 물리치고 불안도 물리치고 의심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선언한 결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의 대가로 이렇게 심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거나 모세를 찾아가 의논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바로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여겼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해 있는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며 죄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애굽은 무엇인가요? 오늘 첫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환상의 첼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지내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의 박해가 더 심해졌다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권세자만 눈에 보였고 모세의 눈에는 침묵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모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안성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페르난도 오르테가가 노래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피와 오십과 함께 뜨겁게 한번 찬양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점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누군가에게 울타리는 자유를 막는 답답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이나 소 이런 짐승을 키우는 분은 어떨까요? 울타리가 없는 들판에 여러분 양을 풀어놓으면 그 양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늑대의 밥이 돼서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벼랑 끝에 떨어지거나 길을 잃고 굶주리다가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울타리는 양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안심하고 풀을 뜯을 수 있는 진짜 자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울타리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언뜻 보면 서로 상관없는 규례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망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것인가? 또 서원한 것을 언제 갚을 것인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으면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낯선 조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의 공통된 그림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촘촘하게 쳐놓은 안전한 울타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쳐놓은 이 세겹의 큰 울타리를 통하여 함께 은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울타리는 백성을 억압에서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도망친 종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종을 잡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잡혀서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멍석말이를 당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법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며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다, 물어 뜯다라는 동사 나샤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는 그 자체로 가난한 형제의 삶을 그 살을 물어 뜯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 도망친 종을 압제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울타리는 가난한 형제도 이자라는 그 이빨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유다 백성 중에는 흉년과 세금 때문에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이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팔고 집안의 가업인 포도원을 팔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의 돈과 곡식을 형제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서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노해서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제에게서 받은 밭과 포도원과 이자를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는 일보다 먼저 바로잡으신 것은 형제들을 물어뜯던 이자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망친 종을 감옥에서 만나고 복음으로 양육한 뒤에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라고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부탁입니까? 내 밑에 있던 재산과 같은 종을 내 형제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형제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서 원래대로라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를 종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쳤습니다. 한 덩어리로 훔쳤어요. 법은 그녀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10달러가 아니라 1930년대의 10달러면 엄청난 돈인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는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대신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모든 방청객에게 손녀를 위해 빵을 훔쳐야만 했던 할머니와 한 동네에 살면서도 그 형편을 몰랐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각자 50센트씩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걷어서 할머니 손에 그대로 쥐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법대로 벌하기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 먼저 살펴보는 것, 먼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우리도 한때는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보내어 심판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삶을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곁에 형편이 어려워서 내 신세를 지고 내게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자를 물리고 약점을 붙잡고 그렇게 억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서 형편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살기는 어떤지, 삶은 괜찮은지. 그래서 독촉 대신 천천히 갚아도 괜찮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 누군가를 압제해서 풀어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로 다시 흘러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말에 책임을 지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서원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서원하지 않았다면, 서원한 것이 없으면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입으로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배를 부흥 강사만 오면 내놓고 기도받았답니다. 배 위에 기도받았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깜빡하고 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저를 세우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사무엘 아들을 얻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 제사장 엘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젖을 떼자마자예요. 여러분, 젖을 뗐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가 이제 어머니 없어도 살 수 있을 그때에 한나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서 얻은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처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미루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드린 것입니다.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도 청년 시절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의사가 되었을 때 그 서원을 잊지 않고 부산에 보금병원을 세워 25년간 피난민과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세상을 떠날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통장 하나뿐이었는데 그 통장마저도 자신을 돌보던 간병인에게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입으로 드린 소원을 평생의 삶으로 지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심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작은 순종의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호와 평안의 울타리를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혹은 사람 앞에 약속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헌신을 다짐해놓고 피일,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 봉사해야지. 그래, 헌신해야지. 근데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것만 마무리되면 조금만 바쁘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것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미뤄둔 약속 하나를 구체적으로 꺼내서 날짜와 함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미루셨다면 오늘 안으로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보내셔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화평을 이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신을 다짐하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구역예배 참석하시면서 또 섬김의 자리를 이름을 섬김의 자리의 이름을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갔던 그 걸음처럼 말에 책임을 다하는 작은 실행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시인한 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그 순종의 책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두르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안전하고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울타리는 자유와 절제를 함께 누리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인상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릇에 담지 말라, 낯을 대지 말라는 절제가 한 문장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땀 흘려 그 밭을 일군 밭의 소유자, 그 주인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만나를 거둘 때에 먹을 만큼,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만나를 거둘 때에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나?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더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니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해놓으면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똑같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조금만 더 챙겨놓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염려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 쌓아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그렇게 쌓아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며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누리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쌓아두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소출이 가득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더 풍성한 복을 받은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있던 창고를, 그래도 그 안 그래도 큰 창고인데 그것마저 무너뜨리고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밭에서 많이 거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고 거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곳간에만 담아두려고 했던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쌓아두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궁핍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 곳간에 내일의 만나까지 쌓아두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시듯이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살부터 김밥을 말아서 생계를 유지하셨던 박춘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김밥을 팔아서 생활하시니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모은 돈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학업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평생 기부한 금액이 7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을 기부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삶은 내일을 염려하며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진 것을 나누고 그 다음 날의 것은 다시 하나님과 이웃의 손에 맡기며 사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와 절제를 함께 누리는

0: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눌 수 있는 자유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눔과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만나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곳간과 밥상에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공급하심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하늘의 양식을 신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이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새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도망친 종을 살리고 가난한 형제를 살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리고 굶주린 이웃과 땀 흘린 농부를 함께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내 곁에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또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2: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고 계실까요? 내일이 추석이라 제가 볼 땐 오늘 이미 이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지역인데도 지금 원래 기존에 듣던 포항극동방송 들으려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의리가 넘치십니다. 감사해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반면에 지금 타지역에서 포항으로 또 경주로 영천 영덕 울릉도로 오셔서 이 포항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모두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은 만큼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저녁 6시 방송을 애청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9월 12일 토요일에 공개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황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공개 방송이었는데 현장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다들 너무 즐거웠고 또 이후에 말씀 찬양이 귀에서 맴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항극동방송 평일 6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그마싸형 진행자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달고 달디던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첫 공개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저녁 6시 방송을 진행한 지 두 달이 지나면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친밀감도 생기고 또 애청해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희가 첫 대면이죠. 네, 이 방송을 좀 자주 듣고 계시나요? 재밌게 듣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 드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곳에 어떤 일로 오셨는지, 그냥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함께 즐기면서 저희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캘리그라피 받으셨죠? 네,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캘리그라피의 거장 청현제이에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고이고이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극동방송 행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회는 큰숲교회 김

0: 이성성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1: 네,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의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일평생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되어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항상 꺼내어 읽고 묵상하며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종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게 하시고 또한 재미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찬양과 함성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 달다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찐득하고 달콤한 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저 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또 단 것들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사탕, 초콜릿, 네, 많이 나옵니다. 네, 대표적으로 달다 하면 저는 꿀이 생각나서 오늘 달고 달디는 바이블 현수막도 꿀로 꾸려봤는데 우리 음식에 꿀을 조금만 넣어도 금방 달아지죠. 유대인들은 이 꿀을 성경책에 발랐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책이 달콤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찍어먹고 또 핥아먹어보면서 그 성경을 달콤한 걸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암송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씹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맛있게 드실 준비 되셨나요? 잘 소화시킬 준비도 되셨죠? 좋습니다. 네,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로는 익숙하지만 얼굴 처음 보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귀한 분들 한 분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주 화요일 6시 말씀 찬양과 아름다운 반주로 우리의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달고 달디단 바이블의 말씀 찬양을 모두 작곡하신 원곡자세요.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사모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너무 반갑습니다. 방송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또 직접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입술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셨고요. 익숙하시죠? 화요일날 항상 저희의 그 귀를 말씀 찬양으로 잘 채워주시는 분들입니다. 또 모셨어요. 우리 1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천사 목소리를 가진 싱어분들이라고. 그 천사 싱어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아리엘 양 그리고 박예린 양 먼저 모실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0: 김아리엘 양 그리고 박예린 양이에요. 김아리엘 양. 네.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1: 맞아요.
0: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1: 설레기도 하고 되게 기대되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0: 네,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0: 같기도?
1: 네, 마음이 약간 조금 긴장되면 익숙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예린 양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오남성 채널이 꽤 오래됐죠, 사모님?
2: 네, 그렇죠. 오남성을 네. 시작한 지 한 16년이 되었습니다.
1: 16년이나 된 그 음원들에 직접 녹음을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바로 우리 김로아 양.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렸을 때 녹음에 직접 참여하셨죠?
0: 맞습니다.
1: 네, 우리 로아 양께서 초반에는 조금 같이 저희와 해주시다가 약간 학업의 문제로 잠깐 하차를 하셨는데 이곳에 다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로아 양은 말씀암송 옛날에 그렇게 어렸을 때 녹음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불러보니까 좀 어때요?
0: 이제 옛날 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다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기억도 잘 나죠?
0: 네.
1: 어렸을 때 외웠는데 기억이 잘 나나요?
0: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건 잊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공개 방송이라 3명의 싱어분들 모두 총출동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우리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수요일 코너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찬양송으로 맞습니다. 정답. 네, 우리 풍선 하나 드릴까요? 네, 이렇게 제가 퀴즈를 드렸을 때 대답을 해주시면 풍선이 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풍선이 칼, 백조, 강아지 있습니다. 네, 어떤 거 원하시는지 주문하셔도 돼요. 네, 우리 백승조 형제님 놀라운 찬양송으로의 진행자 특별 출연 오늘 보조 진행자로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복음 왔어요 형의 수요일의 남자. 한동대학교 TFW팀 리더 백승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약간 콜라보죠, 콜라보. 화요일 진행자 그리고 수요일 진행자를 여기 다 모셨습니다. 요일별로 다 따로 오시는 분들이라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기 쉽지 않은데 오늘은 그만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3: 네, 또 우리가 모인 게 또 교회도 다 다르고.
1: 맞습니다. 네,
3: 또 우리가 나이도 다 다르고.
1: 네, 아까 교회 때문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죠.
3: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양옆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4: 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3: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완전 재밌겠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완전 재밌겠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진행자분들 모셨는데 제가 코너는 다 달라요. 다른데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 뭐죠?
1: 앞쪽에 그 BGM을 한번 깔아드리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까요?
3: 아.
1: 네. 네, 이 BGM으로 오늘 땡땡 완료하면서 제가 출석 체크를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애청하시는 분들 많이 모셨으니까 애청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가 돼요. 지금 스피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손을 들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홍서영 PD는 줄임말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3: 오.
1: 세 글자로 줄이는데요. 오늘로 시작하는 그 줄임말 그 세 가지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거든요.
3: 오늘로 시작하는 줄임말이요?
1: 네, 오늘로 시작하는 와. 줄임말이요. 네. 여러분들 다들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손 드셨어요 저기.
3: 와.
1: 오늘 그 세 글자를 다 맞히셔야 됩니다. 와. 정답입니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상품권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조금 이따 스시랑 점심 특선 2인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큰 선물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퀴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집중 구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집중 잘해주셔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소란스러워졌을 때 제가 이런

0: 이렇게 말할게요. 다 함께 해볼까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1: 할렐루야!
0: 이렇게 하면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1: 할렐루야!
0: 이렇게 진행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 뭐 하려고 모였죠?
2: 말씀 암송.
0: 말씀 암송하러 모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궁금하셨죠? 이제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 외우고 가요. 이게 참 길어 보이죠? 근데 찬양으로 외우면 정말 쉽게 외워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로아 양 맞죠?
3: 네.
0: 네, 긴 말씀이라도 다 기억나는 거 맞죠?
3: 맞습니다.
0: 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0: 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어때요?
1: 와, 이게 감사함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찬양시잖아요. 네. 말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새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0: 네,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소개를 앞서서 저희가 찬양, 어떤 찬양 배우는지 음원으로 짧게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1: 네.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좀 익숙한 구절도 있으시죠? 달락달락으로 보면 익숙한 구절도 있을 테지만 오늘은 시편 100편을 전체 암송하려고 합니다.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모님, 네. 이 시편 100편은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1: 네, 혹시 피디님은 좋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좋은 카페나 식당 아니면 좋은 책 아니면 좋은 찬양을 이렇게 전달해보고 나는 권해보신 적이 있나요?
0: 전 맛집, 맛있는 맛집을 갔을 때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또 가족들?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게 있으면 그렇죠. 생각이 나죠.
1: 네, 이 시편 100편의 시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편

0: 100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 1절 10편 100편 1절 말씀 시작.
2: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0: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온 땅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외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고 또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1: 네, 부르자.
0: 네, 2절에는 여호와를 섬기자.
1: 섬기자.
0: 또 2절에 그의 앞에 나아가자.
1: 나아가자.
0: 네, 부르자, 섬기자, 나아가자. 이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 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데요. 처음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그 외침이 정말 좋은 걸 소개시켜주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으시니까 소개시켜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 시편 시 기자의 말씀이 너무나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절에도 그의 문에 들어가자, 그에게 감사하자,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온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찬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말씀 암송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건데요. 저희가 한 절씩 선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악보 받으셨죠? 네, 그 악보를 보고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잘 외워주실 겁니다. 음표가 있으면 조금 더 쉽더라고요. 네, 사모님 저희 한번 1절부터 선창, 후창 일단은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 찬양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0: 네, 제가 먼저 선창할 텐데요. 첫 줄 먼저 선창하고 함께 따라 부르고 또 두 번째 줄 선창하고 함께 따라 부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0: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너무 잘하시죠? 아, 방금 전에 잘하시네요. 사운드가 한번 들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0: 미리 듣고 오신 건 아니죠?
1: 아, 미리 나가진 않았어요.
0: 아, 네. 지금 불렀던 구절이 1절입니다. 네, 2절 가겠습니다.

0: 지금 1부, 2부에 나눠서 이 찬양을 외워보려고 하는데요.
1: 아쉬운데요.
0: 네, 일단 1절, 3절까지 지금 조금 더 복습하는 시간 갖고 네. 아까 전에 4절 조금 멜로디 달라지는 거 느끼셨죠? 네, 감사함으로 조금 천천히 되거든요. 이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선창 후창.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갖고 보니까 조금 나으시죠? 네, 오늘 지금 외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0: 아리엘 양. 네. 1절부터 3절까지 외웠는데 네. 우리 아리엘 양은 이거 몇 번 만에 좀 익숙해졌어요?
1: 저는 한 5번 불러보고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0: 5번? 저희가 지금 한 4번 불렀나요, 사모님? 네, 우리 예린 양 몇 번째 좀 괜찮아졌어요?
2: 저도 한 4, 5번째.
0: 4, 5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불러보고 함께 여기 앞에서 찬송하실 용기 있고 담대한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와. 선착순으로 5분 모실 테니까요.
3: 5분이요?
0: 네. 조금 이따 제가 손 들어달라고 할 때 손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네. 김보석 PD님께서 한 분씩 지정해서 앞으로 모셔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고 저희 시작할게요.

0: 제가 약간 생각하는 어려운 부분은 3절인 것 같아요.
1: 3절이요?
0: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시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저희가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을 와. 앞으로 좀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배운 1절에서 3절까지 자신 있는 분들 이 앞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선착순 5분 모실게요. 손 들어주세요.
1: 5분입니다.
0: 선물을 공개해야 될까요? 네, 5분. 자, 제가 혹시 여러분들 TV 예능에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실까요?
1: 아,
0: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1절부터 3절 저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1절에서 3절 말씀 지금 바로 불러볼게요.
1: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0: 일관의 박수.

0: 좋습니다. 와, 박수!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인터뷰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친구, 이름 한 번만 소개해줄까요?
1: 윤서빈입니다.
0: 윤서빈 양. 어느 교회일까요?
1: 한마음교회.
0: 한마음교회, 경주 한마음교회.

0: 네. 이 찬양 이렇게 찬양으로 불러보니까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어때요 좀?
1: 좋아요.
0: 원래는 막 이렇게 암송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기분도 들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냥 줄글로 암송할 때.
1: 조금.
0: 평소에 암송을 좀 하세요?
1: 아니요.
0: 오늘은 네. 그래서 찬양으로 이 시간 귀에 익히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외우니까 4, 5절도 좀 자신 있으시죠?
1: 네.
0: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2: 이혜인이요.
0: 어디 교회?
2: 한마음교회요.
0: 한마음교회에서 오셨군요. 좋습니다. 나 한마음교회 아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어디서 오셨을까요?
3: 중부교회요.
0: 경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돼요?
3: 홍수진이요.
0: 홍수진! 저랑 이름이 성이 똑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 찬양 외워보니까 어때요? 4, 5절도 금방 외울 것 같죠?
3: 네.
0: 자신 있어요?
3: 네. 네,
0: 감사합니다. 부상투혼이에요.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아프신데 나오셨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4: 김태은이요.
0: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중3이요.
0: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5: 야, 흥기를 냈어요.
0: 근데 표정은 변하지 않아요. 김태은, 너무나도 멋진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교회가 어디라고요?
4: 새소망교회요.
0: 새소망교회! 이런 걸 바랬어요. 새소망교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어린 친구 중에 한 분만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 이름이 뭐예요?
6: 김서준이요.
0: 김서준! 교회가 어디예요?
6: 대흥교회요.
0: 대흥교회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6: 5살이요.
0: 이렇게 찬양으로 말씀 암송하니까 좀 어때요?
6: 좋아요.
0: 좋아요? 조금 있다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저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찬양으로 암송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네.

0: 1절에서 3절은 어느 정도 외워지셨나요?
1: 네.
0: 그럼 나머지 4, 5절 때도 여러분 자리 지켜주실 거죠?
1: 네. 네.
0: 오늘 시편 100편을 다 외우고 갑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공개방송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 소감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2부 박수를 열어볼까요? 다시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까 저는 여러분들이 풍선 쇼 할 때 얼마나 큰 박수를 치셨는지 알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열기 그대로 갈게요. 네, 지금 70이라고 문자가 많이 오네요. 와, 우리 3631번님, 9469번님, 0502번님, 또 72701번님, 3777번님, 4400번님 감사합니다. 아, 70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네, 서울에서 열리는 홈커밍데이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2절 남았어요, 사모님.
3: 네.
0: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3절까지 외웠고 4, 5절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아까 전에 조금만 이렇게 맛보기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네. 1, 3절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
3: 네, 좋죠.
0: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 다 아실

0: 거라고 믿지만 풍선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셔가지고 한번 복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기억나시겠죠? 네, 지금 벌써 에너지를 다 정말 쓰셔서 기진맥진하신 표정들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표정들을 네, 많이
0: 다시 머리를 써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1: 예, 네, 우리 파이팅!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암송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0: 네까지 외웠는데요. 어 아~ 잘하시네요.
1: 기억하고 계신데요?
0: 기억을 아~
2: 기억하고 계시네요.
0: 엄청나시구나. 역시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을 이곳에 모이니까 너무 잘하는데 아, 네, 이제 4절부터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모님이 또 선창을 하시고 뒤에 후창을 우리 싱어분들께서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선창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악보 다들 한번 준비해주세요. 악보를 보시면서 어디부터 외워야 하는지 보셨죠? 찾으셨죠? 감사함으로부터 해보겠습니다.

0: 여기까지가 네. 사절이죠.
1: 네, 와. 지금 사절을 두 번에 나눠서 외웠는데 네. 사모님 여기 멜로디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느끼셨나요?
0: 아. 아주 간결하고 쉽죠?
1: 네.
0: 여러분 쉽죠?
1: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약간 방방 뛰었던 것 같은데
2: 그렇죠.
1: 네, 사절이 조금 잡아줍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런 잡아주는 거 좀 중요한가요? 찬양에서?
2: 중요하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1: 이유가
2: 그래서
1: 있어요.
2: 궁금해요 사모님.
1: 네.
2: 이유가 있을까요?
0: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문에 들어가 또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을 다해서 할 때도 있지만 또 그 마음을 잡고 또 좀 진중한 마음으로
1: 진중한
0: 나아가고자 하는 내 시인의 마음을 좀 읽어서 그래서 또 조금 반전을 주었습니다.
1: 네, 우리 사모님께서 모두 작곡하신 곡이라서요 이런 비하인드를 드는 이야기도 너무 쏠쏠합니다.
2: 네.
1: 네, 그래서 감사를 우리 4절에서 생각했고요 5절 말씀 배워볼게요.
0: 네, 5절은 앞부분에 3절에서 불렀던 멜로디와 비슷해서
1: 네.
0: 또 금방 익히실 것 같아요.
1: 네, 4, 5절이 제가 볼 땐 더 쉬워요.
0: 맞아요.
1: 네, 4절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5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감상해보겠습니다.

0: 이렇게 시편 100편 1절부터 와. 5절을 암송해봤습니다.
1: 이 말씀 그 자체인 게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말씀 와. 자체가 은혜죠 사실.
1: 아멘입니다.
0: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온 땅이여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 조금 이제 4, 5절은 1, 3절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0: 네 그래서 금방 익히시고 네. 통째로 1, 5절까지도 금방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불러봐도 좋을 것 같죠?
1: 좋습니다.
2: 네, 네. 4절, 5절 연달아서 한번 같이 두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로아양은 이렇게 화음도 넣어주셨어요.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네. 우리 화음 어떻게 하면 잘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로아양?
1: 많이 불러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아 네. 역시. 많이 불러보면 화음도 이렇게 여러분 네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리엘 양.
2: 네.
0: 아리엘 양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외웠잖아요.
2: 맞아요.
0: 혹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2: 저는 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0: 네, 아멘.
2: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0: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저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상상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또 다르잖아요.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3: 단 한 번도요.
0: 네,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죠. 네, 우리 다 함께 그러면 사절을 다시 한번 네. 외울 때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5절인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번에 암송을 와. 하고 자신 있는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1절에서 5절까지
3: 처음부터요?
0: 네, 처음부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2: 네.
0: 네, 지금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0: 계속해서 같은 곡 듣는 거 좋아하세요?
1: 저는 한 곡에 빠지면은 네. 딱 그 곡만 들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귓가에 맴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곡만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집에 가실 때도 귀가하실 때 차 안에서 다 같은 멜로디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불러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절에서 5절 이렇게 여러분 약간 빠르게 진행을 해봤죠.
1: 네.
0: 외워봤는데요. 자신 있으신 분들 앞으로 모실게요.
1: 와.
0: 앞으로 선착순 5분 일단 모십니다. 선착순 5분. 앞으로
1: 모십니다.
0: 나오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
1: 순서대로 5분이에요.
0: 너무 좋아요.
1: 순서대로
0: 더 오세요. 5분이요. 그냥 다 오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선착순이 여기까지였죠?
1: 네, 여기까지. 우리 지금까지 모실게요.
0: 자, 먼저 제가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분. 그분들께는 쿠폰을 먼저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와.
0: 네, 여러분 빨라야 될 때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샌드위치 공방 식사권과 커피 한 잔. 커피는 엄마에게 드리면 돼요. 네. 자,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요. 지금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자신 있어서 나오신 거 맞으시죠?
2: 네.
0: 얼마나 자신 있어요?
2: 네?
0: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가능한 어렵죠.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 갖다 대도 당황하지 마세요.

0: 감사합니다.
1: 자, 저희가 이분들 가운데 한 분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와우. 이름이 어떻게 되죠?
2: 황하영입니다.

0: 눈을 감고 부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암송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네, 우리 같이 이제 암송을 정확하게 해주신 황하영 군께 지금 선물 수안보 파크호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노천 온천 이용권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되죠?
1: 성계교회입니다.
0: 포항 성계교회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네, 우리 어린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2: 박도율이요.
0: 아, 박도율군 오늘 말씀 찬양으로 이렇게 외워봤잖아요. 계속해서 막 불렀잖아요. 웃음이 막 나죠?
2: 네.
0: 어때요? 이렇게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2: 네.
0: 찬양으로 부르니까 더 좋죠?
2: 네.
0: 교회가 어디예요?
2: 기쁨의 교회.
0: 아, 네. 우리 기쁨의 교회 박도율 군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대한 친구들이에요. 네.
3: 감사합니다.
0: 멋있습니다. 저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네.

0: 1절에서 5절까지 암송하셨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1: 네.
0: 돌아가셔도 계속 들으실 거죠?
1: 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우리 애청자분들과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 암송 시간을 가져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사모님.
2: 네.
0: 네, 어떠셨나요?
2: 생각보다 또 더 시청자들과 함께 하니까 네.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또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네요. 더 길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인가요?
0: 더 길었으면 네, 더 길게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첫 공개 방송이었잖아요.
2: 네.
0: 뭐 다음에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사모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걸로.
2: 영광입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했고요. 우리 사모님께서 1절에서 5절 다 같이 네. 따라 부르셨는데 사모님이 만든 곡을 통해서 네. 좀 어떠셨나요, 기분이?
2: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여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들이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씀 찬양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옆에서 잘 들려주시면서 또 오남성 채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아리엘 양.
3: 네.
0: 네, 이렇게 귀엽게 핀도 꽂아서 오늘 더 귀여웠는데 어떠셨나요?
3: 노래로 배우니까 더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공개 방송으로 라디오처럼 하니까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0: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아리엘 양께서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0: 해주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너무 기대하고 고대해서 오늘 원래 일정이 있었거든요. 취소했습니다.
1: 와,
0: 네, 맞아. 심지어 무슨 공연이었다고 들었는데.
2: 와. 맞아요.
0: 네, 온 거 후회 안 하시죠?
2: 네.
0: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아리엘 양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예린 양, 네. 오늘 어떠셨어요?
3: 더 재밌었어요.
0: 더 재밌었어요? 예린 양,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또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달고달간 바이브를 함께 하라고 또 권면해보고 권유해볼 생각이 있는 건가요?
3: 당연히 많죠.
0: 당연히 많죠. 우리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린다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애청 부탁드려요 라고 한번 해주실까요?
3: 네. 애청 부탁드려요.
0: 감사합니다. 네, 저녁 6시에 우리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이 네,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바쁜 고등학생 김로아 양은 고등학생인데 이 시간에 와. 함께 해주셨어요. 네, 이제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에 온 걸까요? 고등학생은 바쁜 걸로 아는데
4: 오늘 다행히도 토요 자습이 취소가 돼가지고 뭐.
0: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야자를 빼주셨군요. 감사하네요. 우리 김로아 양께서 또 처음에 오남성 그 음원을 들어보시면 우리 로아 양의 어렸을 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화음을 오늘 넣었지만 그 로아 양의 목소리를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로아 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고등학생이지만 다음에 한번 라디오로 이렇게 또 뵙잖아요. 라디오에도 한번 더 출연해주세요.
4: 너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모양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님
1: 네.
0: 어떠셨나요?
1: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주가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0: 네.
1: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오늘 액기스로 그냥 와장창 다 마셔버린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 밤 자기 전에 떠올릴 것 같아요. 여호와는 전하시니 계속 떠오를 것 같아요.
0: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형제님 선물 보내셨어요? 아직 안 보내셨죠?
1: 아, 선물이요? 네,
0: 조금 이따 진짜
1: 건가요?
0: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1: 아, 네네. 전 이미 받았습니다.
0: 아, 네. 지금 이미 네. 새겼나요?
1: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네, 혹시 선물 안 받으신 분, 선물 안 보내신 분들은 선물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세요. 진정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를 통해서 시편 몇 편이었죠, 여러분?
5: 100편!
0: 몇 절부터 몇 절?
5: 1절부터 5절!
0: 다 마음에 새기셨죠?
5: 네!
0: 좋습니다. 우리 5절이나 암송 해봤는데요. 안 될 것 같은 게 됐습니다. 다들 내가 이게 그냥 흘러나오네 하시는 것들 그 기분 내일 자고 일어나면 더 기억이 잘 납니다. 내일 한 번 더 불러보세요. 그 음원을 가지고 한 번 더 불러보시면 원래 워십을 할 때도 그 다음날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찬양도 그 다음날 더 잘하게 되실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암송 잊지 말고 또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분씩 누구신지 이름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 김효정,
7: 김아리엘,
8: 박예린,
9: 김로아,
10: 백승조,
0: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께 마음껏 찬양드리며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어딘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순전함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또는 빽이 없어서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착한 마음 하나만으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모르면서 자기 소신대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도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바른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될 테니까요. 가장 불행한 삶은 배우기를 거부하는 삶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얄팍한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가림으로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동기가 헛된 세상적 욕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합니다. 사랑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사는 것이죠. 사랑은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려는 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한 사람조차도 품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겠지요.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만 신뢰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얼굴에 광채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에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오늘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지금 시내산 정상에 40일간을 머물렀어요. 40일간 머물면서 먹지도 않고 떡을 먹지도 않고 빵이죠 식사도 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40일을 머물고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의 모세의 얼굴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해요. 29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여자분들 눈이 팍 뜨이죠? 안 뜨입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랬지인데 그런데 30절에 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5절에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아니 모세가 어디 휴양지에 갔거나 보양식 좋은 음식을 먹고 얼굴이 광채가 났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모세는 40일간 그 시내산 산 바위 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막 있는데 이게 보통 광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렸어요. 성경 보지요? 오늘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쭉 좀 따라와야 되는가요? 저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또 언급하고 있어요. 33절에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3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정상에 있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상에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세에게 이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어떤 평강이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후, 좌우 이렇게 전후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약 9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1년 정도를 이 백성들이 머뭅니다. 여러분 교회 왔으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오늘은 천천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9장 앞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 영상에 띄운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영상보다 내 성경 이렇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우리 90일이라고 합시다. 시내 광야에 아래 와서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시고 교육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성경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산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19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19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구두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또 시내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냥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끝, 이렇게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7~8번 시내산에 오르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누가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올라오되 중턱쯤 와서 거기서 경배하고, 24장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모세만은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왜 산 정상이 높으니까 그 정상에 구름이 있었겠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얼마를 있었어요? 40일 40야. 여러분, 40일 40야를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40야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갖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여기가 처음이고, 다음 우리 본문에서 두 번째 40일 40야 정상에 있습니다. 3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돌판에 써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 40야 산에 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왜 안 오노? 올라간 지가 언젠데 우리를 이렇게 두고. 그러면서 아직 노예의 개념 속에 살잖아요. 뭐 우상을 섬기라, 이것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가락지 뭐 이런 것을 뽑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중간에 두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일간 산 위에 있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점차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소리는 성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뭔가 중얼중얼중얼중얼 뭐 옹해약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막 이러면서 중얼중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궁금했겠죠. 두 돌판을 들고 가까이 와서 보니 세상에 그 밑에서 금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빙빙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크게 노하여 마음이 상해서 가지고 내려오던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박살이, 돌판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사건이 32장 1절, 32장 15절을 보십시오.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었어요. 글씨가 있는데, 자,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누가요? 모세가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던졌으니까 그냥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렇게 말씀한 새긴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이렇게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34장 1절, 34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느라 내가 그 돌판에 다시 새기겠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만든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꾸벅꾸벅 올라갑니다. 험난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백성이 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죄짓고 살면 이 악행이 우리 후손 3, 4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두 돌판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시내산 정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할까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수건을 가릴 만큼, 아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90일이 걸렸습니다. 뜻하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힘을 다 뺐고요. 광야에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백성들의 온갖 원망을 겪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90일 만에 이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정상에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7, 8번 정도.

등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시내 산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 시내 산을 가는데요, 아침에 해가 뜰 때의 모습입니다. 이 시내 산, 돌산이죠. 정상에 올라가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돌산입니다. 아침에 해가 비치니까 붉게 보이는 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내 산입니다.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시내 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저 정상 어디 산 바위 아래에 모세가 자리에 잡고 있었으라고 상상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저 산에 올라갈 때에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가면 너무 덥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내 산을 등반합니다. 등반하는데 걸어서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낙타 타기가 무서운 사람은 또 못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낙타를 타고 꾸벅꾸벅 올라가야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해가 뜨면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급히 내려와야 됩니다. 왜? 너무 무더우니까, 너무 태양이 장렬하니까, 바위산에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순례객들의 모습입니다. 새벽 4시에 올라갈 때는 너무 추우니까 저는 두꺼운 옷을 입고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시내산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첫 번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화가 나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3천명이 죽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나온 그 백성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아래에서 3천명이 죽습니다. 그들을 모래사장의 광야에 묻고, 두 번째 모세는 이 시내 광야에, 시내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올라왔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게 올라온 모세를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로를 받은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와서 어디 산기슭에 바위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었겠죠. 여러분, 올라오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저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세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홀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서 어떤 바위에 등을 기대는 순간 모세는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거기에 참된 쉼이 있었겠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그런 쉼을 갖고 난 후에 모세는 온갖 마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방금 저 산 아래에서 3천명이 죽는 재앙을 경험했고 백성들의 온갖 원망, 이런 소식을,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쉬었지만 그 다음에 회개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을 성경은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하는 것은 고집이 세기로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잠시 보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소서. 우리의 악을 제하소서. 거기 시내산 정상에서 나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악을 어깨에 걸머지고 하나님,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그 바위에 기대어 있는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40일을 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참전,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났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눈에 확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어떤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성경은 34장 2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자신은 자기의 얼굴이 그렇게 좋아진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거울도 없고 보지 못했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 산 정상에서 바위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처음에는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 내 백성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우들이여,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분에게 기대어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등에 기대고 바위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잘 지키면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이 뭐예요? 정말 이 한 시간의 예배지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이 뭔가 하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은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중환재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고 쌓여있던 것 꽁꽁 묶이지 말고 확 주님 앞에 풀어헤치면 중환재짐 복구반이 슬픔만은 그 시내산 산 정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에게는 그것이 천국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심이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40일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 주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여러분, 주일날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이 새 양식이 뭐예요?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새 양식,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 기쁨.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내산 아래에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힘들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늘 이 34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은 임재 속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둘판에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하고 기뻤겠어요. 그러니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40일, 시내산의 정상에서 40일은 참된 쉼이 있었고 백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임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동일교회의 예배가,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영적, 육적 쉼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임재가 있는 은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동일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일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이 시간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희재율의 그 은혜로만 듣고 오셨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나무현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저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이정림 사모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편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란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리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또 간만에 고향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장거리 운행하시기 전에는요, 기도하고 출발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요, 장거리 운행을, 장거리도 아니죠. 보통 뭐 한 시간 이상만 되면요,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고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요. 자연스럽게

함께 저도 또 어딜 가게 되면은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출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먼 길을 갈때 기도를 하는 것, 또 식사를 할때 기도를 하는 것, 개인의 신앙에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시간,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면요, 생각나는 게참 많아요. 저는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간이 되거나, 뭐 소풍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일상과 조금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기면 아버지가 꼭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시작할 때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러 오세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 마치면은요 계속 교회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친다, 학기 말을 친다, 뭐 아니면 소풍을 간다 그러면요 꼭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시험 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세요. 모르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절대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아버지의 기도가 참 신앙적인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기도였구나, 그런 생각하고요. 소풍 갈 때도 그냥 가서 친구들과 아무 일 없게 즐겁게 잘 지내고 올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위하여서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감정이 너무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감정의 순간이 올라올 때 그래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도해 줘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 네, 그렇게 가정생활에도 이 기도는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막 그런 거 싫어할지 몰라도요, 그게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에 신앙에 참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아, 그래도 부모님이 내가 아플 때 나를 안고 기도해 준 것, 내가 힘들 때 어머니가 들어와서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 여러분, 그러한 기도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신앙의 양육입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희 권사님에게 아, 그 라디오 방송하는 것 너희 목사님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 사투리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저는 경상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투리를, 물론 이제 제 생각인데, 저는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당연히 표시가 나겠죠. 제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팀을 하면서요, 저희 팀의 보컬하는 목사님이 사투리를 엄청 심하게 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하거든요. 저희가 제네시스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가 어떤 행사에 초대 손님으로 갔어요. 그 행사가 뭐냐 하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 대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 팀이 초청을 받아서 간 거죠. 게스트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막 공연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공연이 다잘 끝났죠. 공연이 잘 끝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연 끝나고 대기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와, 정말 한국말 잘하시고 음악도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엔 우리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말을 잘한다라는 말을 왜 우리한테 하지? 그랬는데 저희 보컬하는 이 목사님이 사투리가 너무 이제 심하니까 진짜 오리지널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저보다는 한참 후배인데 희야 뭐 이렇게 불러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기도 쪽에 그 공연이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뭐 공연 중간에 뭐 서로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뭐 희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희 팀이 게스트인 줄 모르고 그 외국인 노동자 팀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컬하는 목사님의 그 외모가 약간 동남아 가면은 구분 안될 정도로 그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죠. 사투리를 심하게 하니까 서울 분들은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태어나서 쭉 경상도에서만 살았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경상도 말이 또 구수하고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상도 분들 아닌가요? 같은 경상도 분들끼리 뭐. 그래도 네, 방송을 잘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아이자 앨범 가운데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어졌습니다. 뭐 오늘은 기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기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뭐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에 잠들었는데 가서 뭐 달라 하면은 얼마나 귀찮고 싫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거절하죠. 하지만 자꾸 간청하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집에다가 잘 붙여놓는 성경구절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 뗐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다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래서 내가 원하는 걸막 떼쓰고 받을 때까지 애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마 그런 궁금증들이 생길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늘 안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크고요. 그 대신 넘어지면은 부모님이 가서 무릎도 틀어주고요. 약도 발라주고요. 괜찮아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요. 몸에 흉터가 있죠.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무릎이나 정강이 쪽에 흉터가 많습니다. 잘 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자란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성경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 지으면 바로 그 순간에 죽게 만드셨으면 우리는 죄안 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을 하나님께 할 때가 더 많고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생기죠.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질문합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더 힘들게 하죠. 야,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데 죄안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겠냐? 그럼에도 욥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그래야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더 이악물고 견뎌야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지만 목사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역할이지,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면은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세대 교체가 돼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 놓으면요, 쳐다보던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은 추석 당일입니다.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있죠? 운전 조심하시고요. 가족들과 또 믿음의 교제, 상대방이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청춘 찬양단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오늘 30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되겠죠. 30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랬어요. 참참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처해 있던 입장을 가히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들은 가족과 재회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그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살려고 목숨을 구하려고 거기에 가려고 하다가 그만 여차저차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죠.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와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초토화시켜 놓은 겁니다. 가족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아주 완전히 불탄 황폐한 이 집터 이곳에서 그 부하들과 다윗이 낭망했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목격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처자식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가족이 더러는 살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4, 5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망과 책임의 화살이 다윗에게로 빗발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반응과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보시는데 6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그를 돌로 쳐 죽이자는 백성들의 원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 아파요. 다윗도 아내들이 자녀들이 끌려갔으니까요. 시글락을 떠나 부모 무모한 전쟁에 임해야 했던 결과가 이 지경이었고 그 책임은 그의 지도자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실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극단적인 두 측면, 즉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신동 다윗 아니면은 밧세바와 엄청난 간음죄를 저지른 왕 다윗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간 것은 커다란 잘못이었어요. 울분에 복받친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료하였던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가족을 잃은 격한 감정 속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선포는 우리에게 그대로 와 닿지 않습니까? 미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환경이 너무도 어려워 어떠한 기쁨과 행복도 느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처럼 매우 절망적인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우 어디를 보아도 모든 것이 절망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낙심해야 할까요? 모든 희망을 사장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아,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할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쓴 것도 바로 이 기간 동안이었다라고들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시를 읽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다윗은 그의 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다윗의 시 가운데 한두 차례예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진정 사실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제복의 일부분으로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다가 걸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착용을 하는 옷입니다. 그것은 양쪽 어깨에 각각 두 개씩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고요.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기도하는 제단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하는 의미로서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에 메고 다니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를 기억하실 것인데요. 목자는 양을 찾은즉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여러분을 그분의 어깨에 메고 양 무리에 데려가고자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러니까 다시금 읽어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다시 사무엘상 30장 8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 지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자장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비멜렉 군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식량마저 탈취를 당한 터라 완전히 허기가 졌던 거죠. 그들 가운데 200명은 대략 그 대열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지쳐서 빠른 행군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 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을 추격해 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병든 애굽 소년으로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아말렉인은 그 종이 병들자 버리고 간 것이죠. 다윗은 아말렉군이 있는 곳을 알기를 원했던 차인데 그런데 이 애굽 종이 만약 다윗이 자기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다윗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하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고 찬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소년은 다윗에게 시글락은 자기들이 불살랐다고 말을 하고 그를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하였어요. 다윗은 소년의 인도를 받아 승리에 도취하여 흥청거리고 있는 아말렉 군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데 16절, 17절을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살아서 다윗과 그의 군사로부터 피해 도망간 사람은 400명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탈취당하였던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축과 모든 노획물을 도로 찾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내에서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조금씩이나마 그 약탈한 물건을 주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일어나게 돼. 이에 다윗이 뭐라고 말해? 그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곧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200명의 군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종다운 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찬송 후에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긴 연구 끝에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31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패하게 돼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인들의 불신으로 인해 그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모든 물품이 약탈당하고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아말렉을 쫓아 추격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해 오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인데 그를 지켜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장수답지 않은 면모로 그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1절 말씀 함께 나눠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결국 이 전투는 사울에게 종말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선 그는 활 쏘는 자로부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하고 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화살이 사울의 몸에 이제 박히게 돼서 중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관역판의 중심을 관통시키듯이 아주 사울왕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딱 맞힌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역시 비극적인 패전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다른 전쟁에서 한 번에 25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이는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수적으로도 열세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참패시키고도 남을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최후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울왕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보통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죠. 사울은 자신이 치명상을 당하자 적군에게 자기가 이게 죽임을 당해서 비웃고 모략하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적군이 자기에게로 와가지고 본인을 비웃고 모략 그 예감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처신을

0: 이제 하게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울이 스스로 택한 최고의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던 당시의 소년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과 겹쳐 떠오르게 됩니다. 병기를 든 자는 사울이 칼로 자기 몸을 찌르라고 말하였을 때 두려워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지요. 이제 사울은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아마 사울은 자살하였던 것이죠. 아니, 이것은 분명 자살입니다. 5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예세의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고 그랬어요. 이것은 본인 자신들이 승리한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왜 자신의 그의 갑옷을 다윗에 입히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움에서 이겼다면 승리에 대한 공을 사울이 취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는 말이죠.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했을 때 아들의 공적을 가로챈 바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것으로 아들의 그 승리를 가로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옷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면 나팔을 불어서 그 수훈이 자기가 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사무엘상 31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의 끝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도 또다시 그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고 살려줌으로써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한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주는데 실제로 사울을 절망케 한 장본인이 아말렉이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였다는 성경의 기록을 이미 보았잖아요.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그를 쏘아 치명상을 입혔지요.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했으나 그가 두려워 그렇게 하지 않자 자신의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졌지요. 이것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전모가 아닙니까? 이것 외에 벳산 당국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은폐 조작된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사무엘 하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더 많은 증거와 남은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로 다음 시간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0: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제복의 일부로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에봇, 2번 브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청취 소감을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1분 찬양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글을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도 당신이도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의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감동이 돼서 나눠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우리 방송 가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송 가족입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한군 울릉군수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그릇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명절에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감사의 마음을 더욱 많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변함없이 복음의 소리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위로, 희망을 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정 많이 나누고 은혜 가운데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행복한 한과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힘들 때 숨을 곳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밤 그 든든함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기는 곳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폭풍 같은 시간이 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몰아치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폭풍을 당장 멈춰 주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숨을 곳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피할 곳은 있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유효림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한웅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케인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Jesus Lifted Me, Phil Wickham의 Better Belongs, 그리고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The Love of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숨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려는 게 아니라 쉬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피난처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쉬고 자신을 정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서둘러 나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회복될 때까지 머무르고 좀 힘을 보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설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추석을 맞아 크게 세 개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찬양과 감사,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 함께 했고요. 오늘은 추석이죠.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시편을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봤고요. 각 테마에 맞는 시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멋진 가을에 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 이 감사의 시편이 가장 멋진 시가 아닐까? 그래서 시편 몇 편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의 시편 네 편을 골랐는데요.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는 핵심 주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광야, 감옥, 질병, 바다의 폭풍 등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감사 찬송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였고요. 오늘 추석인데요.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과 나눴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드리는 감사, 또 대표적인 시편이 30편입니다 핵심 주제어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핵심 주제는요, 죽음의 문턱이나 깊은 슬픔 속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드리는 개인의 감사 시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유명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30편입니다. 한 편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공경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민유경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의 세 가지 테마 중에서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시편 네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편, 34편, 그리고 마지막 116편입니다. 핵심 주제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입니다. 사망의 줄이 얽힌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며 드리는 서원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추석 맞이할 텐데요. 아, 정말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맛있는 송편과 또 음식들 차려놓고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나의 믿음도 굳건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날은 조그만 시련에도 뿌리채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스월드 챔버스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장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펄룸의 Give Me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래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여사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엘빈 슬로터의 Made Me Gla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드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또 지내온 것이 참 행복했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와 행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또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아름답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또 과거의 서운함 등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북녘땅에서는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이산가족분들의 아픔도 떠오르게 되고요. 이 명절,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얼른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운행하시면서 저희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과 또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같이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 꾸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이런 정보성 내용들이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같이 하루빨리 복음통일이 될 수 있도록 잠시라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 함께 하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이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적인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탈북민교회 사역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전 북기총 회장이시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를 사역하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매주 한 교회 또는 두 교회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목사님도 보시면서 또 한번 기도하게 되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해 온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0: 네, 이 시간에 매주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탈북민 교회가 이런 정말 귀한 사역들 하고 있구나. 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구나. 생각만 그치지 마시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세워진 평양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0: 예, 보니까요 목사님, 인천에도 탈북민 교회가 몇몇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만 4개가 세워져 있고 네. 그리고 특별히 인천에 탈북민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 남동구에 가면요 무려 2천 명이 넘는 탈북민 이웃들이 살고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0: 그래서 더 많은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1: 그러네요.
0: 있습니다.
1: 자,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0: 네,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201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

0: 맞습니다.
1: 예, 목회자분이 또 탈북민이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임혜진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주변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고난은 성도의 축복이고 간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1: 네.
0: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에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좀 희미해질 때가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쯤 됐을 때 다시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또 기도한 것들 붙들고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인천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이제 인천 남동구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감당하게 할 사명이 있구나라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때 가게로 쓰던 작은 사무실을 개조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넓은 예배당에서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2025년의 사역 계획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주요 사역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의 성별이 여성이 70% 정도가 됩니다.
1: 그렇죠.
0: 왜 그럴까 보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여성 비율이 70%가 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탈북민 목회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여성적인 목회 리더십을 필요하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혜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사역, 네, 그런 목회자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변에 있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여성 성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을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여성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한부모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교회에서 함께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탈북민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마다 성도들이 왔을 때 말씀을 세 가지씩 함께 나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일들을 이제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교사와 반주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사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외부에서 이렇게 오기보다 지금 교회 나오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반주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많은 좀 일꾼들이 잘 자라나고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일꾼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는데 교회의 사역에 어려운 점은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0: 네,
1: 있을까요?
0: 우리 목사님,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역 내 탈북민 영혼 구원이겠죠?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예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조금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음향과 스피커가 이제 구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1: 네.
0: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이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옮겨가다 보니까 예배하고 할때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 예.
0: 부분 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역시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사역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음향 시스템 꼭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나눠 드릴게요.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이

0: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로들을 잘 살피고 인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성도 10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의 기둥이신 집사님이 중국에서 헤어진 딸들의 소식을 하루속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예. 국내 사역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까지 품고 가는 이 평양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평양 예루살렘 교회 살펴봤는데요. 오늘 임혜진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을 할게요.
0: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탈북민 교회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고 사건을 군사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 세포 비서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출자하고 중동 8개국과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시키는 로봇 학교를 열고 내년

올해는 시설 규모를 현재 약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최근 전력 공급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핵곡식을 미리 가공해 두기 위해 밤늦게까지 방앗간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베네수엘라에 잇따르면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한국산 항공유 수입이 늘어 이달 한국의 대유럽 수출량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르며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에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니 전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정치적 기율과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형성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승진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은 군사검찰로 넘겨졌으며 당적 박탈은 다음 달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입니다. 장유샤는 한때 중국군 서열 2위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군 인사로 꼽혔고 류전리는 중국군 작전을 총괄하는 연합참모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중국군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리상프 전 국방부장과 명호와 전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했는데요. 장유샤와 류전리까지 축출되면서 통상 7명으로 구성되는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시 주석을 포함해 2명의 현역 위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기율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아들의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 간부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엔케이 함경부터 소식통에 따르면 명천군 철도 부문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동료들에게 군에 입대한 아들과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혹시 러시아에 파견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털어놓았는데요. 이 여성의 아들은 약 1년 전에 입대했고 부모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후방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과 인맥을 동원해 제7군단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병훈련이 끝난 뒤 실제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게 알려지면서 부모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당세포비서로부터 군에 간 자녀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 다른 군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군에 입대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50억 달러를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8개 나라가 같은 규모를 출자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운영하며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이란전으로 파괴된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중동 지역 정유시설과 유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안은 아직 관련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참여 국가와 규모, 출범 시점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재건할 경우 다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학습시키기 위한 이른바 로봇 학교를 열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문을 연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는 지난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아틀라스는 실제 자동차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 물류 작업 준비와 자동차 부품을 조립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작업 등 다양한 과제를 학습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담당하도록 작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아틀라스 2만 5천 대를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미국에는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현재 센터도 내년에는 별도 시설을 마련해 지금보다 약 10배 규모로 확대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동차 제조뿐 아니라 항공 우주와 반도체, 물류, 식음료 등 다른 산업에서의 아틀라스 활용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추석을 맞아 햇곡식을 가공해 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방앗간들이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염주군 일대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계기로 공급되기 시작한 전기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수확한 곡식을 한꺼번에 가공하고 있는데요. 평소 농촌 방앗간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기계 가동을 장기간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기가 언제 다시 끊길지 모른다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확한 밀과 보리는 가루로 빻고 옥수수는 말리고 손질해 옥수수 쌀로 만들거나 국수로 뽑아 명절 음식과 겨울철 먹거리로 저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수확철에는 평소보다 먹거리 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각 가정이 형편에 맞게 별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어 추석과 다음 달 10일 당창건일까지 주요 명절이 이어지면서 수확한 곡식을 미리 가공하고 저장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국수처럼 상대적으로 빨리 소비되는 음식은 식량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많이 만들기 부담스러워 어떤 곡식을 얼마나 가공하는지를 통해 가구별 형편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다시 나섰습니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시설 투자 부담으로 2021년 현지 합작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구체적인 투자액이나 계약기간은 담기지 않았지만 미국 쉐브론과 이탈리아 에니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체결됐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유전 개발과 원유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와 국가 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대규모 석유 협정을 맺고 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유전 17곳을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약의 수익 배분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시장 개방을 통해 장기간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중동산 항공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럽이 한국에서 항공유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유럽이 한국에서 수입한 항공유는 하루 평균 12만 9천 배럴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전 이후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과 수송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유럽의 정유 제품 공급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새로운 공급처로 떠오른 것인데요.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는 올해 4분기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 규모가 하루 평균 51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의 주요 석유 저장 거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노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지역의 항공유 재고도 최근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난 7월 항공유 생산량은 약 1389만 배럴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한국산 항공유를 유럽으로 운송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의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달이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늘 오후 11시 31분이며 내일 오전 5시 38분쯤 해가 지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오후 5시 24분에 가장 먼저 달이 떠오르고, 부산은 5시 25분, 대구는 5시 27분, 대전은 5시 32분에 달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볼수 있는 달이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아닌데요.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모습이 되는 망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오전 1시 49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달은 왼쪽 부분이 아주 조금 덜찬 모습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음력 보름과 천문학적으로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순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은 음력 날짜와 실제 달의 공전 주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남도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인천과 백령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속초에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인천 20도, 속초 18도, 파주 16도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 인천과 파주 26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정읍 19도, 군산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 기온은 정읍 28도, 군산 27도, 천안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안동과 상주, 통영, 창원, 진주는 오후까지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 통영 20도, 울진 18도, 안동 1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통영 27도, 안동 26도, 울진 2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5도, 서귀포 22도, 제주 21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서귀포 27도, 이어도 2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양덕과 자성은 오전에 한때, 평양과 강계, 사리원과 신계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 19도, 사리원 18도,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7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의 하늘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함흥과 장진, 원산과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원산 20도, 함흥 17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산 22도,

0: 함흥 21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날이 밝으면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웃음 짓는 얘기로 가득하겠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시간 보내는 여행객들도 많을 텐데 모두가 행복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휴일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또 평안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북녘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도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명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녘까지 고향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귀성객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 명절 기간에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십시오.
2: 예수 사랑하시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음력 8월 15일,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계절에 속하는 날로 여기고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명절로 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 명절을 걸어온 길도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참 많이 다릅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아침 일찍 가족이 모이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비슷한 모습도 있겠지만요. 북한에선 한동안 추석을 금지된 명절로 여겼었죠. 그러다 1988년 다시 민족 명절로 지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최대로 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날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런 명절을 맞아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 실향민과 같은 분들, 또 생이별해야만 했던 탈북의 길에 오른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들. 이런 눈물과 한숨이 아닌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가족들이 두 손을 맞잡고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며 안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면서요. 추석 명절을 맞은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초찬송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논밭의 오곡백과 찬송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어제와 오늘의 햇빛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수고의 힘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아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신, 그리고도 앞으로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북한 땅에도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과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하루도 매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찬양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이종익 씨의 피아노 연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스 김요한 씨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거, 하나님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참이라면 이전처럼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곧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자기 집이 점점 멀고 하나님의 집이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도로, 야, 뭐 너희 집이 가지 말고 나하고 하루 저녁 가서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에녹이 쫓아가서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태 돌아오질 않았어. 하나님 동행하면은 복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약속 목숨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이야. 왜?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더러움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들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이 암송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암송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 누구에게?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용서해.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빛되신 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찬송기를 버리고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앞선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성도여 안양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또 넓은 들에 이끈 곡식 찬양사역자 나무엔입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은

안녕하십니까? 연광규 목사입니다. 고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을 맞아 남쪽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둥근 보름달은 하늘 높이 떠올라 가족과 민족, 나라의 하나됨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고통과 억압의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 에스겔서 3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억압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어둠의 밤을 찢고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새로운 자유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추석의 밝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악을 무너뜨리며 복음 안에서 진리와 자유의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추석에 남과 북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영광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추석 인사, 추석 명절을 맞은 고향 북녘당의 남과 북에 전하는 명절의 인사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어설 때저 환한 보름달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에 환히 비추이는 추석 명절 이 하루를 구하면서요. 연휴의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이 새벽 이 하루를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감사하는 성도요. 크리스토퍼 필립스의 연주 찬송, 피아노 연주 찬양 올려드리고요.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고향 땅 북녘에 띄우는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띄우는 편지, 추석의 인사와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헤어진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낯선 땅 중국에서 매일같이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추석을 맞아 전해보는 오늘의 안부와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북한 땅에 계신 오빠, 동생을 그리며 헤어진 지 20년이 난 세월이 흘러도 매해 설날과 추석이 돌아오면 잊어지지 않은 오빠, 동생들. 장학기는 입고 쓰고 먹고 잘 때나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빠 동생들 그리며 이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오빠는 집에 식량이 다 도둑질 마치고 내가 가다 죽어 한 사발을 못 마시던 그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선합니다. 내 동생 경한 마지막으로 내 손에 든 시문을 제주던 그 일과 뭐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랩을 하던 그 인상이 지금도 눈앞에 살살해요. 오빠 동생들 하루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북한으로 닿게 하시며 북한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며 통일될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이 영원한 영생과 삶이 이루어질 사랑하는 그리운 오빠와 동생들 이날도 북한 복음이 통일을 기다리며 성공한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가리기를 믿으며 굳건히 살아가리라 바라면서 이 못난 이 짐, 이 동생 언니는 연필을 놓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헤어진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지만 설날과 추석, 대명절만 되면 더욱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가족에게 쓴 편지, 낯선 땅 중국에 정착해 매일같이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편지를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중국 땅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향 땅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추석 명절 그 소망을 더욱 간절히 올려드리며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서 온 경숙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지고 회개의 열매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바로 서는 훈련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죄로 뒤덮인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왕국을 세울 때는 그것이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점은 채워놓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과 멀어졌던 모습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오니까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아된 것은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잉태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침은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러지 말 거라고 다시 또 하는 것이 뉘우침이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고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술 근처도 가지 않고 입에 대지 않고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이고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에 한눈을 팔면 유혹의 물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저들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희끗희끗한 무슨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니까 유령인가 보다 누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명령할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물을 보고 걸으면서 예수님 보고 가다가 그만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은 설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예수께로도 눈을 떼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자고 옆에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무서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바다에 빠지고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유혹의 바다에 빠지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로 떼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교만으로 같이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의 말한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달랐는지 마태복음 23장이 이 같은 말

0: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무리 무덤을 잘 장식하고 호화롭게 해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거룩 아주 마른 문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의의 길로 인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자기들이 인기의 정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예수라는 분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가서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망나니들이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고집과 교만이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깊어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못 봅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물고 뜯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걸 끊어내고 진실되게 사는 것, 그 회개입니다. 도박에 빠져서 그냥 온 재산 탕진하고 절망에서 사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다 끌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후서 5장 10절에 이같은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같이 죄 허물에 중독이 되었던 죄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나옵니다. 우리들의 일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지나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도, 평안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황해도 지역으로도 곳에 따라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 21도, 광주와 목포, 여수, 포항이 20도, 평양과 서울, 대전, 대구가 1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이 17도, 춘천이 16도, 청진이 15도, 강계가 12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과 서울, 광주, 목포, 제주가 27도, 개성과 춘천, 대전,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추석 명절, 이 하루도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때에 따라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과 그를 우상처럼 받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개발과 전쟁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려는 저들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북한 지도자들의 시선이 도리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치름하는 백성들에게

0: 사용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상의 속박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년이 속히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저희들이 누리는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아침 평안하십니까? 좀 이른 추석이지만 제법 누런 빛을 띠는 가을 들판을 어머니의 품에 비유해 봅니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촉촉한 수분과 바람과 햇빛이 그분의 가슴에는 늘 넉넉하셨죠. 그 값없이 내어주신 사랑은 그러고도 이렇게 충분히 남아 가을 들판에 풍성한 열매 되어 우리에게 또 한 번 내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묵상하며 진정한 감사의 추석 명절 되시면 좋겠어요. 하늘 높고 바람 서늘한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만유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0: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3장에서 법궤를 메어가다가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후로 늘 묻는 왕으로 세워져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이 여호와의 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이유는 사실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이지요. 자,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하고 나서 다윗은 꼭 궤 앞에서가 아니라도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묻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는 왕으로 우리 1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역사를 인도하심을 받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용기 있게 모셔오기를 결단을 합니다. 내가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체험이 누적된 거죠. 확신 앞에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고 하나님께 삐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궁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한 후에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그 언약궤를 모셔드릴 장막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의 장막을 친 거죠. 자, 여러분, 성막은 원래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이 성막이 이제 기도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나중에 이 성막이 사사 시대 전쟁 이후로 실로에 정착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을 꺼내와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성궤, 언약궤가 성막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죠. 자, 그렇게 분리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다윗 때에 이 성막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노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노베 제사장에게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와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근데 이 진설병을 먹게 될 때는 사실 그 안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분리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울이 이제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준 걸 알고 그 노베 제사장 가문을 이제 완전히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했다가 성막은 기브온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기브온.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건 그동안 성막과 그다음에 이 성궤 언약궤가 분리가 되어 있다가 마침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영구히 세워지기를, 영구히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 때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면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 허락을 하시죠. 자, 어쨌든 지금 이때는 성막과 언약궤가 이제 분리되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고 그때 장막을 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쳤던 장막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정식 성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에 휘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역대상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의 구분이 있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이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레위 사람인들이 어깨를 메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메어 올리고자 한다. 자, 그럼 메어 올리려면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자격이 되는 합당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야죠. 자,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하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아론과 레위 자손의 명단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핫, 무라리, 게르솜, 또 그 이후에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총 862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섯 가문의 대표 가족. 그핫, 무라리, 게르솜, 엘리사반, 헤르본, 우시엘. 이렇게 해서 모두 모이게 됩니다. 자, 모든 준비를

드리라 그러죠. 자,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성결하게 하라. 14절에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걸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가지고 찬양하는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도 삶의 예배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구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모세 오경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화를 면하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의도는 선했죠. 좋은 의도. 그런데 그 의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데도 의도가 좋으니까 어떻게 뭐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의도를 실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가 어려움을 겪죠. 아예 모시려는 마음 중심은 알지요. 그러나 그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 이게 뭐냐? 지혜죠. 지혜. 우둔하면, 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절차를 말씀에 따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인간의 편리함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편한 대로 하면 마차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이건 뭐 해야 된다? 메고 가야 한다는 거죠. 메고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편리함의 논리가 신앙생활을 압도하면 안 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 아이, 하나님 불편한데 그냥 수레로 쭉 가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만유리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레위인이 메고 직접 하나님 앞에 걸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윗이 마음은 선했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또 화도 나고 마음이 되게 움츠러들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느냐?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한 게 뭐고 내가 무엇을

0: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명확하게 수정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메어 올렸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메고 갔다. 규례대로 메었다. 계속 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실족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도 보기 싫고 사람도 서운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분은 또 자기가 말한 걸 좀 기억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 좋은데 자기가 말한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100%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속상하다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죠. 다윗은 진짜 이게 민망했을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술에 정성껏 모시고 와라. 근데 자기가 해놓고 죽어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이목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모양 구겨지고 얼마나 무한하고 또 죽은 사람 가족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히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는데 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 왕 제대로 된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얼 놓쳤는가? 무얼 잘못했는가를 잘 돌아보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두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전의 실패를 다시 복구하여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언약궤에 입석이 쉽지 않아 흔들리는 법궤를 부지 중에 만진 웃사가 죽었고 예정이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나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셔집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성실하게 성전 일을 수종들던 레위인들이 쓰임받죠. 스스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만큼 받는 은혜도 더욱 클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고 빈틈없이 일을 진행하는 왕의 몸에서 내일 본문에서는 저절로 춤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다리며 또 기대하던 법궤인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뿔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왕이 조금도 채통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의 앞이잖아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어미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차서 옮기는 모습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 간에도 질서와 법도가 잘 준행되도록 말씀을 나누며 행복한 교제의 명절 되십시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9월 25일 추석에 보내드리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오늘 네온의 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슬픈 시간을 지나고 있었죠. 사랑한 아내 사라를 막벨라굴에 장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것은 아직 배우자가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지요. 그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품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하자 내 주여 마시소서 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낙타는 흔히 사막의 배라고 불리우는 동물입니다. 목마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수백 리터의 물을 길어야 했고 또 서너 시간 이상 우물과 구유를 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리브가가 불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히 달려가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리브가의 섬김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행동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여라고 하는 그녀의 첫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었고, 따뜻한 말이었고, 친절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 말과 태도가 그녀의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믿음의 가문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능력보다 그녀의 성품을 보셨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죠. 받은 만큼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0: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에는 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수많은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리브가의 친절과 관대함은 메시아 족보로 이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특별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리브가처럼 한 걸음 내디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가까이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주어진 것에 기쁘게 충성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

하신이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추석날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추석은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하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좋은 날씨에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인사 다니고 오랜만에 얘기하고 노는 일들이 우리네 명절의 풍경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들이 갖는 어려움으로 추석 명절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안 계셔서 이 명절이 슬픈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을 살피시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함께 이 명절을 나누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이번 추석은 나누는 명절을 만드시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 테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영락 코랄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운 끈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요한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 직전에 몰린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 진 것이 아니었지만 전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를 앞두고 왕은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것이

개미는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곡식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처량한 개미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같구나. 어차피 안 될 일이야. 그러나 개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번이 넘는 시도 끝에 마침내 개미는 곡식을 들고 바위를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전투에서 패배한다 한들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미로부터 끈기를 배운 왕은 전열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열세를 극복하고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티무르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추석날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은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는 믿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복음으로 전해지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고백하는 믿음은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다 근너에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란 말씀입니까? 구원이 멀리 있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실격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우리 가까이에 주어진 복음이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독일이나 영국까지 찾아가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복음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찾기 위하여 우주 바깥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입니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약속의 복은 이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만 나면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내렸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험할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들어가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분화방처럼 뛰어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여러분이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세에 낳았던 귀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 이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좀 내가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답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고백입니까? 결국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새 아침을 그 자리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될까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맹수에게 떡겨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보다도 예수님이 더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백하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제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죽도 전에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갑니다. 자, 그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식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식만 달라지게 된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왜 받았던 그 은혜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쯤 되면은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옛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집을 잃고 거짓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제는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새 옷 입고 진수성찬을 먹게 됩니다. 자, 얼마나 행복한 삶이 보장되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거지 복장을 하고 손에 생활 필수품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대문을 두드리며 그 생활 필수품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잣집 아들로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의 의식은 여전히 과거 거지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화가 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유혹을 받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손해를 볼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시작하자 삶도 그 신분에서 멀어졌습니다. 자, 이익과 관계된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종말의 때, 나아가 마지막 종말의 때 목숨을 두고 네가 믿겠느냐? 자, 그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면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매일 자기 구두를 닦았습니다. 자, 구두를 닦아주는 그 소녀는 늘 싱글싱글 밝게 웃으며 그 신사의 구두를 닦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신사를 참 마음으로 참 힘들게 합니다.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을 기울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 신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신발을 닦는데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한다는 이야기가, 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 구두를 닦으면서 이 구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신고 다니시는 구두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구두를 닦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작은 일을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기울이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거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남부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고백하는 믿음은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 말의 답은 반드시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늙은 농부가 있었는데 워싱턴에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아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침 벨기에 대사도 축하 겸 그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늙은 농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벨기에 대사를 보고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대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뜸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엉뚱한 질문을 하자 당황한 아들이 급히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벨기에 대사가 조화를 보내왔는데 그 조화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고 물었던 유일한 미국인이었던 존경하는 당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한마디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대사가 만난 그리스도인은 그 농부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 여러분 한 사람을 보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0: 권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이고 듣고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뛰어다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낙심한 자를 찾아가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사람을 꼭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백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친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지인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꼭 이번 주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장 박용선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하고 넉넉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포항을 아껴주시고 포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극동방송이 개국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포항 시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소식을 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극동방송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들의 곁에서 따뜻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방송으로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 포항을 찾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상교회 황재경 목사님입니다.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민족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참된 부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추석인 오늘도 주님으로 시작하셨나요? 추석을 맞이해 올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름 내내 타는 듯한 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그와 반면에 비가 오지 않아 지속되던 가뭄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희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이미 풍족하여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풍성함도 기쁨이지만, 진정 우리의 삶을 근원부터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석날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넘치는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추석날인 오늘도 기쁨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추석에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추석인 오늘 곧 만날 가족분들, 지인분들을 위해 덕담 하나씩 준비하셨나요? 덕담이란 남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서로를 위해 나누는 좋은 말을 의미하는데요. 명절날 모처럼 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을 향해 좋은 말, 힘이 나는 말,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넌지시 한번 건네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덕담처럼 건네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자, 이 말씀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더불어 오늘 이 시간 더욱 특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가족인 탈북민들, 추석을 맞아 고향 땅을 향한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0: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주 떠올리고 더 깊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길, 가족의 목소리, 명절이면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오래전 그날의 풍경과 사람들이 다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이 맞이하는 풍성한 한가위. 오늘은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을 마련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나누고 그리운 마음으로 찬양도 함께 불러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따뜻한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차 다섯 아이 아빠가 될 김명준입니다. 저는 함경남도 단천시 백암동이라고 하는, 백암만 들어도 딱 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98년도 고향에 이제 동생 두 명이 이제 그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행군 때 이제 그 묻고 오다 보니까 그 동생들 생각이 많이 나죠, 항상. 그 동생 둘 빼고는 다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에 첫째 누나는 자녀 딸이 한국에 왔죠. 국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나 밀려가 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리고 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일과 방과후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직전까지 그 일식 라면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1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배우러 다니다가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한 7, 8년을 했습니다.
0: 한국에 와서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일식 라면. 명준 형제님의 사연을 듣다 보니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면 북한 생각이 나는지, 북한은 명절 음식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북한에선 추석 명절에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1: 저는 그 북한에서도 송편을 좋아했어요. 송편. 우리 명절에는 송편과 절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콩고물 때문에 만들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먹는 건 잘하는데 송편만이 북한 음식, 딱 그때 그 명절 생각이 난다. 우선은 저희 집에서는 그 돼지고기국을 이제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편과 송편을 주로 해 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그 명절 때만 돼지고기국을요. 돼지고기라고 해봐야 사실 비계살이 붙은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먹을 수 있으니까 특식이죠, 특식. 사실 북한은 그 지하 저장소가 많이 발달돼 있죠. 깊숙이 한 4, 5미터 되는 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많이 먹죠. 저희도 우리 집도 그 마당 앞에 움막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움에다가 김치 놓고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해서 사용을 했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주로 카드놀이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술판을 좀 많이 버리고, 이제 한 술판을 한 2, 3일 내내 버리기도 하고, 그런 풍경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 정겨운 풍경이에요. 북한에서는 벌초를

번도 안 해봤어. 왜냐면 아버지가 중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근데 중국에서도 벌초하러는 거의 안 갔던 것 같아. 기차가 사실 전기 들어올 때만 기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기차 칸칸이 아주 꽉 차 있잖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0: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 신앙생활 진짜로 시작한 거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넘자마자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을 배울 때 읽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때가 98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98년도부터였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의료사고를 당했거든요. 대장염을 좀 알았는데 주사를 맞고 주사 그 바늘이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다리 신경을.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를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걷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이제 중국 넘어와서 한글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기역니은부터 이렇게 쭉 배우게 된 거죠. 고아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 본 게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은 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한국 와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좀 떠나가는 계기들이 그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신앙도 그렇게 잊진 않은 상태니까 떠나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엄마가 다니는 그 신천지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거를 한 7년을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제가 이제 조금 컴퓨터를 좀 조립을 하는데 교회 조립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는 맡길 수 없다고. 그래서 뭐 또 큰 형이 부탁하는 권위적인 말에 제가 대꾸하지 못하고 조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이제 아이들 엄마랑 상의를 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사실 없고요. 그냥 딱 저희 컴퓨터를 들고 와서 다 지워지지도 않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편한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와라. 하나님을 사실 뭐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그냥 그 교회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또 굳이 부정할 이유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또 저에게는 명분이 없었어요. 부정할 명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또 달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 엄마랑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같이 죽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라는 신호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 때까지 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마음이 가장 크죠.
0: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바라보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1: 벌써 제가 중국 한국에 온 지도 20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부터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불러도 여전히 감동이고 감사함이 있고 그때 생각이 계속 나고 뭐 그런 찬양이거든요. 저에게는 진짜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하나의 상징과 또 같은 찬양입니다. 조금 제가 세상 속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마시고 거의 매일 마시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주사를 부려서 고생한 게 아니라 그 술 심부름 하느라고 한 병에서 만족 못해서 두 병, 세 병 계속 사러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동안 그 술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좀 빨리 의지를 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 있죠.
0: 우리 삶엔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준 형제 간증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교회로 인도하신 김명준 형제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 은혜의 찬양, 방송 가족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명준 형제님을 부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퍼즐은 이미 북한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 98년도 3월에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넘는 과정에서 새벽 3시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살얼음 진 두만강을 건너는데 그때 그 이제 뒤에서 서포터

0: 세트를 해줬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소금 주머니 두 개씩 줬어요. 반 가면 던지고, 넘어가면 한 번 더 던져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제부터라는 게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그 역경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겪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제 신체, 완전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고아원을 다니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그 연락이 끊겨서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길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부모님 만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1: 명준 형제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0: 저는 항상 그 이제 똑같은데, 하나는 제가 섬기는 자리에서 항상 기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이제 신천지를 나가고 계시는데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천지를 가다 보니까 제가 한 7, 8년을 감시당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좀 강압적으로 자꾸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 시간을 있다 보니까 엄마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해요. 신천지 다니면서.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 생각이 계속 나요. 어렸을 때 건너도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으면은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살아갈 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고, 그리고 원 없이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는 그 원 없이 찬양을 하지 못해서 주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 북한에도 나누고 싶다는 김명준 형제님. 북한의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0: 자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배고프지만, 그리고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만, 앞에 너머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통일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길 기다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당장은 이렇게 너무 암흑속 같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제 통일을 이끌어내실 분이고, 그분이 준비되시면, 또 우리가 또 그분 앞에서 준비되시면은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탈북민 간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백두산을 가까이 둔 양강도에서 온 김용예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북한에선 양강도 사람들이 영화에 나올 정도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인한 생활력을 지닌 분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겨울엔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잘 견뎌내고 있는 북한의 양강도. 추석이 되면 서리가 내린다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서 살다 온 김용예 집사님의 삶도 나눕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달북민 김용예 집사입니다. 저는 고향이 백두산을 가까이 하고 있는 양강도입니다. 저는 2010년에 달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저희 외가가 다 중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를 죽기 살기로 찾았는데 이모가 강을 건너서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예, 저희 이모 아들이 밀수를 했어요. 북한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저희 사촌동생이 지불을 하고 제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남편이 계시다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제가 다 데리고 왔죠. 사실은 우리가 다 강을 건널 때는 대한민국에 온다고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잠깐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건너가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가운데 저희 아들이 북송을 당했어요. 2010년에 북송이 됐다가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에는 사실은 상황이 정말 그 긴박할 때여가지고 돈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을 건너게 되었고 어느 선교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천진이란 진앙도까지 오게 됐어요.
0: 중국에 돈벌이로 갔다가 아들의 북송 이야기를 듣고 북송된 아이가 구원받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김용예 집사님을 드디어 만나 주셨습니다.
1: 그게는 장백이었거든요. 중국 장백. 저희 이모가 계신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강을 건너기 전에 제가 머물던 국경경비대가 다니는 집에 경비대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은 천주교를 믿는 집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사는 것이 급급하다 보니까 뭘 믿던지 간에 그걸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강을 딱 건넜는데 저희 이모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백에서 저희 사촌 언니가 왔는데 그날 밤에 자면서 제 등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아 왜 이러지? 조금 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예, 많이 의아했고 그런 중에서 저희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조선이 못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고, 제가 3일을 장백에 머물다가 다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우리 이모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사촌 언니가 얘기하는 모습, 그것이 막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언니가 그때 장백교회 전도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의 모습이 더 마음에 남았고, 우리 사촌 언니가 막 믿어라 믿어라 하는 얘기보다도 이모가 진실하게 믿는 모습이 눈에 다가왔고, 그리고 그 장백교회가 훗날에 2016년에 4월 30일에 장백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북한 선교가 정말 활발하게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고 북한에 복음을 들고 넘어갔고 그것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0: 김영애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중국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의 친척을 사용하셨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은 김영애 집사님 한 분을 위해 또 그의 가정을 위해 믿음의 교회와 또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 저희 사촌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한 명이 넘어온 게 아니라 제 자녀를 세 명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척이라도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다가온 모습은 우리 이모가 딱 압록강 옆이었거든요, 집이. 네, 근데 우리 사촌 동생이 밀수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우리 이모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옥수수 밭에 숨겨주고 밥을 날라주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이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저하고 저희 딸이 교회를 가서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장백에서 제가 만났던 한 밀수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밀수꾼은 사실은 북한 여자분을 한 명을 넘겨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잡혀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대피를 먹어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아무도 이렇게 탈북민 남자분들은 누가 숨겨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교회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 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앞에 나와보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우리 이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지만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0: 김용애 집사님은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추석 명절에 대한 집사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1: 양강도 해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또 그나마도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 간부를 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간 게 그 양강도에서 이렇게 산골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시장이 멀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40리를 걸어가서 쌀을 사가지고 오고, 떡도 사실은 푸짐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니까 저희가 살던

0: 시골은 농사 지은 걸 팔아야만 쌀을 시장에 가서 쌀 수가, 사올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떡을 하는데, 떡을 하면 애들이 막 자지 않죠. 음식을 하면 막 애들이 자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추석이면 제가 맏며느리였거든요. 네, 맏며느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애가 3명, 그 다음 시동생네 애가 2명, 그 다음 또 시누이네가 또 애가 2명, 시누이가 2명이다 보니까, 뭐 애들만 해도 한 10명 돼요. 그러면 추석이면 저희 동네 시부모님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우리 애들이 다 가서 모이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또 모이면 또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간하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와서 먹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돌아보면 그게 추억이고, 언제면 우리는 추석에 고향에 갈수 있을까 이런 애잔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시는 날이 꼭 있을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김용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 어쩌면 북한의 복음화는 우리 한국 교회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그곳에서 제일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제일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2026년 추석 명절 특집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탈북민 간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북한은 추석 때면 서리가 내려요. 네, 이렇게 추운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데 좀 서리가 내릴 때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양강도 쪽에는 서리가 내리죠. 아, 그런데 좀 이렇게

0: 경남도 그쪽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추석에만 가족들이 모여서 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부모님을 추억을 하고 사이가 많이 돈독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순수했잖아요. 북한 분들이 사실은 순수해요. 근데 공동묘지잖아요. 북한은 공동묘지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묘를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묘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함경남도에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산소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너무 묘지가 많으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가 추석이 되면 애틋한 마음, 언제면 우리는 고향에 갈수 있을까? 언제면 우리는 부모님 묘에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탈북을 한 다음 저희 오빠도 군 부대에서 장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북송돼서 가니까 저희 오빠가 폐암이 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 언니도 참 뭐라고 할까요? 비극이라고 할까요? 아들이 두명 있는데 아들이 둘이 다 죽었어요. 하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대에서 그냥 돌아갔고, 작은 아들은 폐결핵에 와서 죽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그전에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잖아요. 난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1: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을 기억하며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곳에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와 그 그리움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속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평소 이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0: 내 주의 보혈은 사실은 그 교회가 엄청 이렇게 뜨거웠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가족들이 북한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경연선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면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직 북한 복음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북한 아무튼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는 다 북한 성도가 있었어요. 양육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언니네도 처소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양육을 받던 집에 북한 지하 성도가 양육을 받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이 찬양이 제일 마음에 남거든. 내 주에 보여 정하고 정하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북한 복음화에 그러시다 보니까 한국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왜냐면 중국 그 작은 교회의 힘으로서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가셨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있던 양육을 받던 그 집이 창문을 열면 5층 앞, 그 집이 5층이었는데 문을 열면 북한 강 건너 방송 소리가 나고 해산역에서 열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참 건너다 보면은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황폐한 그 땅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왜저 땅이 저런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1: 마지막으로 집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0: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1: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저희가 삼국을 거쳐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항상 감사하고 북한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날에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명절 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삶의 무거운 짐 앞에 때론 포기하고 싶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이곳 한국까지 또 백두산 자락 양강도의 찬소리 속에서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어두운 북녘 땅을 포함해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눈물로 심은 기도의 열매들을 신실하게 거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탈북민 PD 서인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이를 통해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여는 이 아침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도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복된 추석 되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토지 소산의 만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첫째,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해요. 어찌 보면 지겹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꾸만 잊는 우리이기에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산을 드리라고 하시기도 전에 그 소산이 나오는 땅부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만물은 그해 처음 나온 과일이나 곡식을 말하지요.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거둔 소산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이니 내 힘으로 맺은 열매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내 헌물이 옳은 것인지 먼저 제사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더니 말씀대로 되었다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해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곧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십자가의 단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듯 내 헌신마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잃었다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이룬 양,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합니까?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둘째, 내 주제를 알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라고 하지요. 헌물만 들고 올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놀라워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여 20년간 방황하던 야곱,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을 내 조상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으로는 화려한 세상을 꿈꾸며 각자의 애굽으로 내려간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라고 해요. 환경이 힘들어 피해간 그 애굽이 결국 나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도피처라 여기며 결혼했는데 정작 학대와 괴로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제야 7절에 부르짖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상황이 곧장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홍해도 건너야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기도 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지요. 그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9절에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10절에서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시간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살아난 사람에게는 그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알코올 의존자,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눈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난 내 이야기를 듣고서 거류하는 개까지 함께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든 환경을 피해 도망친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요? 감추고 싶은 내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여 고백합니까? 오늘 내가 섬기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내 곁에 레위인과 객은 누구입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보이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처럼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고 성장한 뒤에도 공부와 일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 후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얻게 되니 제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 듯 했지요. 특히 첫째는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도 좋아 늘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중학생 때는 영어 선생님이 해외 거주 경험을 물어볼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또 명절이면 친척들이 입을 모아 아이를 칭찬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아이에게 영어 수학은 물론 예체능까지 가르치며 교육의 열을 올렸지요. 그런데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더니 피곤하다며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아이는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했지요.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돌아보다가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 복도 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아이에게 기복신앙만 물려준 것을 회개해요. 그럼에도 믿음 없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네요 라고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 덕분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소산의 만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이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추석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

0: 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에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 그 열매가 교만의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제일 좋은 만물을 구별하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 내 조상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할 때 내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남을 살리는 간증이 될 줄로 믿어요. 모든 소산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만물을 드림으로 레위인과 개까지 품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얻은 소산인 양 교만하여 만물을 구별해 드리기에 인색한 저희입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세상을 도피처 삼아 나만의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정작 그 애굽이 종노릇 시키니 학대와 괴로움을 당하고서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를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언가 이루고 편안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며 제사장 같은 공동체 앞에 나아가 점검받고 우리의 헌신마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 곧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내 조상이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야곱이라 고백하는 그 수치의 고백이 한 영혼을 살리는 간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복을 홀로 누리지 않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성결교회에서 마커스 워십 초청 예배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 소진영 간사님 인도로 진행되며 어웨이큰 세대를 깨우고 복음으로 있다를 주제로 은혜로운 자리가 펼쳐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

한국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0: 신학교에서 홀리윈데이 종교개혁 기념 연합예배가 드려집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0: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기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마치십니까? 해야 할 일을 쭉 적어놓고 성실히 일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해낸 저녁. 그런데 뭔가 허전한 마음입니다. 이 영상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식탁 위에 아내가 반찬을 챙겨놓고 메모까지 남겨놓았는데 왜 굳이 편의점 가서 인스턴트 음식 사와가지고 먹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로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나와서 데워주지는 못할 망정 쿨쿨 자고 있다니 불만의 표시. 둘째, 하루 종일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직장에서도 점심 메뉴 하나 내 마음대로 못 골랐으니 이거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라는 마음. 세 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가 있나 뚜껑 열고 차리는 것도 데우는 것도 귀찮아 하는 마음. 혹시 네 번째, 그릇 달그락 끓이는 소리나 찌개 때문에, 찌개 냄새 때문에 지쳐있는 육아와 살림에 곤히 잠든 아내가 깰까 봐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마는 배려일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 가정에 이런 저녁, 이런 일상이 계속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급속 냉각. 집이 점점 하숙집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는 뭐 좀 있으면 메모도 안 남기고 좀 있으면 아예 안 먹을 거니까 안 남겨놓고 남편은 그냥 편의점에서 먹고 들어오는 게 더 편해진다. 급기야는 집에 도착해서도 들어가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차장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고. 급속 냉각. 이 마이크로웨이브에는 급속 해동 기능이 있는데 가정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냉각은 되지만. 두 번째, 건강 악화. 매일 밤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번아웃되어서 깊은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워크홀릭, 더 일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출장 간다 그러면 먼저 나섭니다. 파견근무 늘 1번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요즘 젊은 아이들 중에서요, 명절 때 근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당직 제가 쓰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해요. 친척집에 가봐야 너 언제 시집 가냐 물어보고 쓸데없이 뭐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근무해야 됩니다 하면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피엔딩.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에 해피엔딩 되는 게 가능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하시면 조금 메모하셔도 좋고요. 조금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생각

0: 각이 스치죠. 나중에 사는 밤 모임 할때 해피엔딩 스토리 한번 이어가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해피 엔딩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해피 엔딩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째, 함께하는 뭐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듣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마음 먹는다고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실수하며 실패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하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살인도 면한다. 저는 이 속담에 살인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엄청난 격랑을 해치며 살아가야 했으면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가 많다는 거죠. 참아라, 참아라. 참는 사람이 이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은요, 최악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속담. 들을 청자 세 번이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 박영호. 공감이 가십니까?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들어줘야 된다. 예수님은 참을 뿐 아니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좋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여유, 힘이 어디서 오는가 문제입니다. 참을 인자 세 개, 들을 청자 세번 새기면서 그렇게 참아내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내 의견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내 말을 일단 누르고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여유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알아요. 공감적 경청 어떻게 하는가? 서점 가면 책도 많고요. 유튜브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기대하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인내하고 참고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1: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0: 물동이를 버려두고,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놓아두고 간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놓고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올 때는 우물가에 물동이 들고 올 때는 터덜터덜 힘없이 오던 그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달려가서 기쁨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게 전부 다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십니까? 꺼내기 힘든 말이죠.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의 과거, 그렇죠? 스스로 입에 홀리기 힘들어하던 그 말이었는데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도 말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어울리는 것 자체를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발로 달려가서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심, 그 열등감 어디로 갔을까요? 물덩이를 놓아두면서 수치감, 열등감도 뒤에 놓아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물덩이를 버려야지 하고 버린 거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수치심, 열등감 버려야지, 극복해야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마음에 훅 들어온 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하는 무엇이 생긴 거예요. 이거 안 해야지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상처와 열등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안 아픈

네? 지금부터 치우다 그거보다는요 그냥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열등감 흐릿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미움도 그렇습니다. 이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사랑해본 사람은 아닐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아련하십니까? 그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사랑해서 안전하서나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미움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참 많습니다. 내가 미워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생각 지워내기 힘들어요. 그 사람 생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화장실 가서도 생각이 나요. 그놈이 완전히 내 생각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생각나요. 근데 생각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라는 것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딱 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서서히 작아지는 거예요. 흐릿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부르르 떨고 잠 못 이루었는데 지금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 누구 미워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미움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나도 그대로 있는데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수군대는 목소리 그대로 있는데 나도 이 못난 나도 그대로 있는데요 그게 점점 작아지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욕심도 잦아들고요 걱정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저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무언가로 덮고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해야지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갈망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여러분 쾌락이든 성공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지나치게 메어 달리는 사람은 여러분 상담하러 가면요 과거 이야기 해보라 합니다. 과거 이야기. 어릴 때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인정에 목마릅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어요. 성공에 너무너무. 그 좌절과 상처가 정서적 공백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사람을 목마르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치유의 접근을 합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요 완전한 기록이 레코드가 아니에요. 기억은 사진처럼 서류처럼 딱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팔을 다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헤집어보고 아 이렇게 다치셨군요. 언제 어떻게 다치셨군요. 헤아려서 하면요 치료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 너무 헤집으면 그거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과거의 상처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긍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바뀌면 과거도 바뀝니다. 아십니까? 과거의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전망이 바뀌면 과거의 해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릴 때 어디 가서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났어요. 청소년 때 푹 빠져서 따라다녔습니다. 나도 그거 해볼래. 예, 지나가셔도 됩니다. 나도 그거 해볼래 그랬어요. 내가 그거 공부하고 전공하고 오래 준비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원찮아. 잘 안 돼. 막 자꾸 힘들어져요.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걱정해요. 그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면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0: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그때 전공을 안 바꿨으면 그때 다른 결정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 과거를 보고 모든 결정이 후회고 어두움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일이 풀렸어. 인정받았어요.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미래가 밝아요. 그때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가 바뀌면요, 과거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과거를 해석하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과거의 사실을 지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이 너무 유행해가지고 우리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옭아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엄청난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그 상처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 하는 합리화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나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니다. 앞으로 남은 삶,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놓아두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평생 인정받으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맞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관계 자체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은요, 내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 아니에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과거는 남아있어요. 반대로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감옥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전부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다섯 남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있도록 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가 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그대로 수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만족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0: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상상해 가시죠? 예수님 피곤하고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빨리 뭘 사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음식을 드리니까 괜찮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아니, 누가 음식을 드렸나?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위축된 사람이 자신감을 얻잖아요. 잃었던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고요, 정말 충만하게 만족. 배고픈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픈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억울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안 먹어도 배부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먹고 사는 것이, 돈 벌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만족이 있어야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이웃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습니다.
1: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0: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1: 아멘.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 죽어 줄여서 영혼이 막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음식을 바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함에 대한 기대, 하나님 주시는 만족에 대한 사모함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 찬송 대목대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중에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나의 잔을 왜 들어요? 탁자 위에 그냥 놔두면 하나님 못 채우세요? 아니 하나님은요 채우려고 하면 찬장 안에 처박아 놔둬요.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두지 않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좀 조용히 기도해라. 하나님 귀 안 먹었다. 맞아요. 조용히 기도해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간절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사모하는 영혼. 사모해 보셨습니까? 사모하면요 결코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 사람 오는가 그렇잖아요. 그게 사모함이잖아요. 온몸이 사모해야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저 앞에 간절함을 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함께 읽습니다.
0: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1: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뭐예요? 그들이 돈 많이 벌어서 사업이 확장될 때, 그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때, 그들이 자녀가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갈 때, 그게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기쁨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충만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게 물질적이지 않은 기쁨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말 아십니까? 마라톤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에 고통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하프나 풀 뛸 때요 진짜 도저히 못 가겠다 할 그 순간에 갑자기 힘이 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막 누가 차 태워주는 것처럼 달릴 때가 있대요.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됨에 밀려난 짜릿함, 쾌감과 해방감. 그러니까 또 하고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요. 아침에 가서 나가서 뛰고 오면요. 이 오는 만족감, 성취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타인을 돕고 선행을 베풀 때 체내에서 옥시토신 엔돌핀이 분비되어 최고조의 심리적, 뭐라고요? 포만감. 이 배부른 느낌. 배부른 느낌과 아주 비슷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선행의 치유력이라고 굉장히 연구들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밥 많이 먹는다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있고요 인생의 풍랑이 있어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당 목자들, 사랑지기들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요 교회일이 아주 무척 많을 때였는데 우리 총회 훈련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요일 아침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도저히 무리겠다 싶어서 우리 부목사님 통해 연락하다가 제가 직접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내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 훈련 원장에게

0: 보낸 이전 문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강의를 부탁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이 많아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그 위에 돼 있는 거 잊어버렸어요. 또 못 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서울이면 마치고도 밤에 늦게 갈 수 있는데 제주도에 가지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요일 아침에 김해공항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강의하고 점심도 못 먹고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포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괜히 마음 내께서 온다 그랬나 했는데 가서 이제 케어링 돌봄 강의했습니다. 맨 앞에 여자분이 목사님인데 앉으셨는데요 키가 한 180 가까이 돼요. 덩치가 이렇게 크고 당당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앞에 앉아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 바빠서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나누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 전주에 가서 우리 케어링 돌봄 세미나 하는데 지금 이제 누가 공동체 하고 있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차를 몰고 전주로 가면서요 월요일 아침에 주일 지내고 얼마나 힘든 날입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2분만 하고 그만하자 2분만 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만하자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그 여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경북 어디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사 그만하시고 경북에 와서 목회하시는데 또 혼자 살면서 시골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뭐 늘 고난과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목회하다가 다 안 되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순간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전주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이 한 영혼을 통해서 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 외에도 그때 전주 세미나에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목회 인생의 이 턴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잠들고 갈 때는 야 힘들다 우리 그만하자 그랬는데 갔다 오면서는 계속 해야 되겠지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을 주실 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늘 모든 게 잘 되고 늘 은혜로운 간증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 무시한 사람 있고요 오해들 쌓여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0: 예, 슬픔을 참는데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름다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때 공부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엄청난 정치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당한 고난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참는다. 여러분 참고 들어준다. 참을 인자 세계 들어줄 청자 세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참아보셨습니까? 참아봤죠. 가끔씩 여러분 참다가 막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팍 이렇게 쏘아붙이고 야단치고 그냥 뒤집어 놓은 적 있잖아요. 그죠? 그날 밤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오랫동안 참다가 이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강하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나서 진짜 오랫동안 생각한 해야 할 말을 쏟아놓고 난 날 그 밤에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죠. 그러면서 너무 통쾌하다 잘했다 그러면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시당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냥 참고 꾹꾹 누

0: 부르면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도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은요, 참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참으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일을 참을 수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요. 이 여인이 달려가서 말하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와보세요 하니까 우리도 가보자 그러나요? 무슨 뜻입니까? 이은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발걸음과 표정과 말투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Confidence and beauty, 당당함. 여러분 사람이요, 당당해야 아름답습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젊고요. 참 예쁘게 생겼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냥 어디로 숨을지 그냥 맨날 그냥.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핸섬한데 자아상이 너무 구겨져 있어요. 어두워요. 결코 이런 외모만으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Confidence and beauty. 여러분, 당당함이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 번째요, 내가 느끼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요 비참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요 그것이 아름다운데, 내가 느끼기에도 아름다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멋지다는 거예요, 멋지다. 우리가 멋지다는 말 잘 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한 일은요, 뭐가 아름답고 뭐가 멋진가, 그것을 바꾼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짓밟고라도 위에 서는 사람 멋있다 그러고 우르르 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쓰고 멋진 차 타고 명품으로 뽐내고 그런 사람 멋지다 그러고 부러워해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양보하는 사람, 핍박당하면서도 웃을 줄 아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의연할 줄 아는 사람, 슬픈 날에도 오늘의 행복을 살 줄 아는 사람, 어두운 날에도 빛난 미래를 꿈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날에도 하나님의 미소와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멋지다, 아름답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과거 있는 그대로 받아두시고 더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녘을 보면서요. 계절의 풍성함뿐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나게 되는 추석날 아침이네요. 이렇게 추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이미 주어진 감사의 열매가 참 많음을 보게 하십니다. 혹시 이번에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음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마음을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되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풍성한 음식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과 선선한 바람, 잘 익은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